이용 후 혁명적 원칙을 해설한 글을 편집했습니다. 신문은 3면이 사상의 위력, 사상사업의 침투력을 더욱 높일 때 대해 쓴 글들을 싣고, 두 달한 수양 과정에 찾은 교훈, 이런 제목으로 나군근 바닷가 양식 사업소 처급당 일꾼의 체험을 전하는 기사와, 일꾼의 사업 권위는 결코 학력이나 경력, 연한이나 직위에 의해서가 아니라 실력에 의해서 담보된다는 데 대해 쓴 글을 주었습니다. 신문은 4면이 전력공업성에서 현존 생산 토대를 최대로 활용하기 위한 작전을 심화시키고 있는 소식과 새로운 각오와 투쟁 의지로 충만된 각지 발전소 일꾼들의 결의를 담은 글들을 편집했습니다. 신문은 특파기자들이 보내온 소식들과 청진 경기장이 새로 개건된 소식, 그리고 개성시의 면모가 하루가 다르게 새로워지고 있는 소식과 농사에서도 마무리를 잘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대해 쓴 기사를 싣고, 청년 교육 일꾼 대표단이 도착한 소식을 사진과 함께 전했습니다. 신문은 엄연히 우리 군대처럼 저국을 열렬히 사랑하자 이런 제목으로 인민들 속에서 애독되고 있는 기행륜 씨, 지방변혁의 전위 병사들이 있다의 창작 송원들을 만나보고 쓴 글과 수령성과 창작으로 생활비내인 작곡가 김원균 선생을 소개한 기사를 사진과 함께 싣고, 날로 개화 발전하는 우리의 교의 예술 이런 제목의 기사를 비롯해서 사회문화 기사들을 주었습니다. 신문은 6면에 70여 년전 그날은 오늘도 천백배 복수의 의지를 새겨준다 이런 제목으로 구성시에서 감행된 미제와 계급적 원수들의 야수적 만행을 단죄하며 쓴 글을 싣고, 태풍 23호가 발생한 소식과 국가의 핵심 리익을 굳건히 수호해 나가는 중국을 소개한 글, 그리고 국제 소식들을 편집했습니다. 민주조선은 1면에 조선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제9기 제2차 회의가 진행되고, 조선노동당 청비서, 조선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신 경야는 김정은 동지께서 회의를 지도하신 소식과, 경야는 김정은 동지께서 국방력 강화에 특출한 공헌을 한 주요 성원들에게 국가 표창을 수여하신 소식을 영상사진문헌들과 함께 실었습니다. 신문은 일면 하단에 1950년대 조국 수호 정신은 세대를 이어 계승해 나가야 할 고귀한 사상 정신적 제부 이런 제목의 글을 주었습니다. 신문은 이면에 애국의 마음과 마음들이 합쳐지면 거대한 힘을 낳는다는 데 대해 쓴 글과 절세 위인들의 불멸의 업적을 전하는 기사들을 싣고, 당 정책은 어느 하나도 놓침이 없이 집행해야 할 최상의 과업이라는 데 대해 쓴 글과 희천시 인민위원회에서 도로의 기술 개건을 힘있게 내밀고 있는 소식, 그리고 혁신적인 안목, 진취적인 일본세로 오래 계획한 사업들을 재기일에 완결하기 위해 힘쓰고 있는 영변군 인민위원회 일꾼들을 소개한 기사를 편집했습니다. 신문은 3면에 가을 밀보리 씨뿌리기의 적기와 질보장을 위한 준비를 빈틈없이 갖출 때 대해 쓴 기사들을 사진과 함께 편집하고, 만수대원덕의 높이 모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와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 동지의 동상을 찾아 청년 교육일꾼 대표단이 경모의정을 표시한 소식과 청년 교육일꾼 대표단이 도착한 소식을 사진과 함께 전했습니다. 신문은 선경 칠감 공장에서 칠감 생산 성과가 나날이 확대되고 있는 소식과 각지의 마감 건재 생산 단위들에서 건제품의 국산화와 질 제고를 위한 사업이 힘을 놓으 성과를 거두고 있는 소식, 그리고 황해제철 연합기업소 공무부문 일꾼들과 노동자들이 새 기준 창조를 향하여 힘차게 전진하고 있는 소식과 태풍 23호가 발생한 소식을 주었습니다. 신문은 4면에 노동당의 품속에서 날로 늘어나는 뱃살 장수자들을 소개한 글과 산골 농장의 양호 풍경이 전하는 사연 이런 제목으로 대관군 신원 농장을 소개한 기사, 그리고 청진 경기장이 새로 개건된 소식을 사진들과 함께 싣고 국제 소식들을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노동신문 민주조선을 개관해드렸습니다.

0: 조선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제9기 제2차 회의가 진행되었습니다. 조선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제9기 제2차 회의가 8월 29일에 진행되었습니다. 조선노동당 총비서, 조선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신 경의하는 김정운 동지께서 회의를 지도하셨습니다. 조선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위원들이 회의에 참가했습니다. 회의에서는 최근 조선노동당 조선인민군위원회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성의 정치군사 활동에 대한 평가가 있었으며 차후 국방사업 전반의 개선과 발전을 위한 일련의 조직기구적 개편안들이 토의되었습니다. 회의에서는 조직 문제가 토의되었습니다.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성 고문 박정천 동지를 당중앙위원회 위원,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으로, 조선인민군 보위국장 유광호 동지를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으로, 조선인민군 공군 정치위원 엄주호 동지를 당중앙위원회 위원으로 보선할 때 대하여 승인했습니다. 당중앙군사위원회는 주요 직제 군 지휘관들의 직무 변동 문제를 심의하고 당중앙위원회 정치국의 비준을 받은 데 따라 다음과 같이 결정했습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성 고문 박정천 동지를 당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으로 보선했습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상 노광철 동지를 해임하고 당중앙 지도기관에서 소환하여 당중앙위원회 군수공업부 제1부부장으로 임명했습니다. 조선인민군 총정치국장 김성기 동지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상으로 임명했습니다. 조선인민군 보위국장 유광호 동지를 조선인민군 총정치국 제1부국장으로, 조선인민군 공군정치위원 엄주호 동지를 조선인민군 보위국장으로 임명했습니다. 조선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는 새 직무에 착수하는 주요 지휘관들이 우리 당의 강군 건설 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당의 군사 로선과 방침 관철에서 무한한 헌신성과 비상이 높은 활동성으로 맡은 자기의 역할을 책임적으로 다해 나가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했습니다.
1: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국방력 강화에 특출한 공헌을 한 주요 성원들에게 국가 표창을 수여하시었습니다. 조선노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신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8월 29일 당중앙위원회 본부에서 새로운 무기 전투 체계들의 개발과 성능 제고에서 획기적 의의를 가지는 과학기술적 문제들을 해결하고 우리 무력의 군사기술적 강세를 고도화하는 데 중대한 공헌을 한 주요 국방연구기관 과학자 연구사 일꾼들을 만나시고 축하 격려하시었습니다.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비서 저춘영 동지와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 김종식 동지가 표창 수여식에 참가했습니다. 역사적인 당제 9차대위가 제시한 무력 현대화 방침을 높이 받들고 국방과학연구 부문에서는 최근 전쟁 수행과 억제력 강화에서 하나의 사변으로 되는 괄목할 특허기술들을 개발 창조함으로써 우리 군사기술력의 독보적인 발전상을 또다시 힘있게 과시했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 국방력 강화에 특출한 공헌을 한 성원들에게 국가 표창을 수여함에 관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을 전달하시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영칭호와 함께 금별 메달 및 국기훈장 제1급, 김일성 훈장을 과학자 연구사 일꾼들에게 직접 수여하시었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최근 국방과학연구 부문에서 개발 도입한 혁신적인 특허 군사과학기술 성과들은 우리 군대 무기 전투 체계들의 현대성을 획기적으로 제고할 수 있는 확고한 전망을 열어놓은 일대 혁명으로 된다고 높이 평가하시면서 조선민주주의민공화국 정부의 이름으로 국방과학연구집단의 지남없는 노력과 애국적 헌신, 영적 공헌에 뜨거운 경의를 표하시었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당과 혁명, 조국과 인민에 대한 무한한 충성심과 전무한 창조력을 발휘하며 우리 국가의 힘과 존의를 무비의 과학기술력으로 담보해 나가는 국방과학전사들이야말로 애국자 중에 애국자, 영 중에 영들이라고 하시면서 당중앙의 군사전략적 기도를 관철함에 항상 완벽한 국방과학연구집단의 거대한 역할에 받들려 우리 공화국은 언제나 백승의 높은 권위와 용예를 줄기차게 전치해가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우리의 우수한 국방과학연구집단이 위대한 우리 국가와 인민을 위하여 자위강국의 무장을 더욱 압도적으로 더욱 강력하게 다져 나가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며 그들을 사랑의 한 품에 안으시고 뜻깊은 기념사진을 찍으시었습니다. 조국과 인민의 안겨주는 가장 감높은 용의를 받아하는 국방과학자 연구사 일꾼들은 김정은 동지의 원대한 뜻과 웅지를 일심 충성으로 받들어 국가 방위력 강화의 더 높은 고지를 향해 맹렬하게 돌진함으로써 당과 혁명 앞에 지닌 성스러운 책임과 본분을 다해갈 불같은 맹세를 다짐했습니다.
0: 보도입니다. 우리 당 역사에서 지난 5년간은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의 용도 따라 조선노동당이 창당 리념, 창당 정신을 계승하며 자기의 혁명적 성격과 혈맥을 고수하고 집권력과 향도력을 끊임없이 장성시키면서 영광스러운 최장의 집권사를 100년, 1000년으로 굳건히 이어나갈 수 있는 면모와 기풍을 확립한 전당 강화의 최전성기로 빛나고 있습니다. 기자와 만난 사회과학원 연구사 윤철영 선생은 경애하는 총비서 동지께서 당중앙위원회 제8기 기간에 제시하신 독창적인 당건설 사상과 리론들은 조선노동당의 본태와 성격을 굳건히 고수하고 그 집권력과 영도력을 연구화해 나갈 수 있게 하는 가장 과학적이고도 실천적인 당건설 강령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2: 초급당 육할론, 초급당 중시론과 당생활 조직과 지도에서 견지하여야 할 주요 4대 원칙과 6대 가업, 당선전 일꾼들이 당중앙에 충실한 출력 높은 확성기, 잡음없는 중폭기가 될 때 대한 사상을 비롯하여 경례하는 총비서 동지께서 제시하신 독창적인 당건설 사상과 이론들은 전당과 언사회를 당중앙의 혁명사상으로 일색하며 당조직들의 기능과 역할을 높이는 데서 전환적 국면을 열어놓은 강령적 지침들입니다. 그 중에서도 경례하는 총비서 동지께서 시대와 혁명의 요구를 명철하게 통찰하시고 새 시대 5대 당건설 노선을 제시하신 것은 전당 강화의 새로운 장을 열어놓은 특기할 업적으로 됩니다. 새 시대 5대 당건설 노선에는 우리 당을 백전백승의 당으로 비상이 강화 발전시킬 수 있는 이 방략과 방도가 전면적으로 집대성되어 있습니다. 전당의 실용의 유일적 용도를 철저히 실현할 수 있는 정연한 조직체계를 확립할 때 대한 사상과 당세포와 초급당 강화를 전당 강화의 중요 거리로 내세울 때 대한 사상, 당회의 운영 방법을 혁명적으로 개선할 때 대한 사상을 비롯하여 경례하는 총부서 동지께서 제시하신 당건설 사상과 이론들은 모든 당조직들을 더욱 강화하고 그 어떤 권한과 실현 속에서도 당중앙과 사상과 숨결을 같이 하는 충성의 전율처럼 만들 수 있게 하는 거기한 지침으로 됩니다.
0: 일찍이 위대한 김일성 김정일주의의 본질을 인민대중 제1주의로 정식화하신 경애하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우리 인민의 옥센 사회주의 신념과 끝없는 행복이 반영된 실천 강령들과 전략 전술들로 새 시대 앞길을 환히 밝혀주셨다고 하면서 사회과학원 연구사 독고철남 선생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3: 진정한 인민의 당으로 건설, 바로 여기에 우리 당의 전제명분이 있고 집권력을 절대의 것으로 연구할 수 있는 비결이 있습니다. 경례하는 총지사님께서 우리 당을 진정한 인민의 당으로 강화 발전시키시면서 제시하신 독창적인 당 건설 사상이 다름 아닌 인민의 신부름꾼 당에 관한 사상입니다. 이는 수라의 천만자식을 품어안고 상상할 수 없는 온갖 고생과 심혈을 다 바쳐가시는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께서만이 체현하시고 정립하실 수 있는 새 시대의 위대한 당 건설 철학입니다.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언젠가 인민의 크나큰 믿음에 보답하자면 우리 당이 진정한 인민의 신부름꾼 당이 되어야 한다고 하시면서 우리 당이 인민을 위하여 굳은일 마른일 가리지 않고 헌신하는 신부름꾼 당이 되는 것, 바로 이것이 자신의 당 건설 사상, 당 건설 리념이며 그 어떤 경우에도 드물지 않는 확고한 의지라고 뜨겁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께서 당 건설과 당 활동의 근본적인 개선을 위해 제시하신 불멸의 지침들이 있어 당의 강화 발전을 실속 있게 추진하고 백년, 천년을 담보하는 당의 면모와 기풍을 확립하며 당의 기초를 만반으로 다져나가는 데서 새로운 전환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1: 갑지에서 자체의 마감곤제 생산 토대를 강화하기 위한 사업을 완강하게 내밀어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평양시에서는 이미 꾸려놓은 곤제 생산 기지들에서 타일, 인조석판, 새끼와 보드블로크의 생산을 늘이기 위한 실속 있는 대책을 세우는 것과 함께 곤제품의 질을 철저히 보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강도에서는 곤제 생산 단위들에서 새끼와의 탈색 현상을 막으면서도 생산 원가를 낮출 수 있는 기술을 확립해놓고 지방 건설에 필요한 곤제품을 원만히 생산 보장하기 위한 사업을 힘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함경남도에서는 정평군과 금야군, 함주군을 비롯해서 도안의 모든 지역들에서 마감

인공곤재 생산 공정들을 보강하고 솔비도를 갱신하기 위한 사업을 실속 있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강원도를 비롯한 다른 도들에서도 농촌 살림집 건설이 절실히 요구되는 각종 규격의 수지관과 새끼와 외장재, 경화 촉진

0: 지난 7월에 기한이 6개 저수지들에 대한 바닥 파기를 진행하여 수천 립방미터의 강탕을 퍼냄으로써 많은 비가 내려도 그물을 충분히 잡아둘 수 있게 하는 동시에 저수지 강탕을 논밭 지역 개선에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7월에 이어 8월에도 시안이 전반적 지역들에서 88.2km 구간이 용수로와 18km의 배수로들에 대한 물길 까시기와 물풀대기를 정상적으로 진행해서 물 통과 능력을 높이고 그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게 대처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시에서는 시안이 여러 지역들에 전개된 10여 개소의 배수장들에 대한 점검보수에 힘을 넣어서 이미 시각에 폭우가 쏟아져도 제때 물을 뽑을 수 있게 철저한 대책을 세워나가고 있습니다.
1: 시안의 모든 농장들에서는 지금 있을 수 있는 태풍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강냉이 밭들에 대한 둘레 새끼줄 누르기와 주변 도랑치기, 도랑 깊이 파주기를 비롯한 사전 대책들을 빈틈없이 세워나가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여러 가지 생리 활성 물질들을 예견성 있게 다 갖춰 놓고 일단 논밭이 침수되면 제때 시비하여 피해를 빨리 가시내기 위한 사전 대책들을 세워나가고 있습니다.
2: 다음, 러시아의 야말로 눈에 쫓아치고 있어 최근 산불로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26일 현재 128개소에서 38만 7,520여 헥타르의 면적이 불탔습니다. 하루 동안에만도 산불이 3만 8,500헥타르를 휩쓸었다고 합니다. 앞서 자치구에서는 산불과 무더위와 관련해서 지역급 비상사태 제도가 실시됐으며, 비상사태 제도 실시 기간 입산과 건조 및 오물소각 등이 금지됐습니다. 또한 자치구에서는 특별 화재 방지 제도가 계속 가동하고 있습니다.
3: 다음은 수영장 이용 후에 주의할 점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러시아의 온화한 북에서는 수영장의 염소 소독한 물이 피부를 자극하고 건조시켜 주름살의 조기 형성을 초래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다음과 같이 설명했습니다. 염소 그 자체는 주름살을 초래하지 않지만 산화 스트레스를 촉진한다. 염소는 피부와의 접촉 시 콜라겐과 엘라스틴을 파괴하는 유리기를 형성한다. 전문 수영 선수들 속에서 주로 피부 건조증과 주름살, 색소 침착이 발생하고 있다. 수영장에 갔다 온 사람은 피부가 조여지는 감을 받는다. 그것은 염소가 지방질로 이루어진 피부의 자연적인 보호 기능을 파괴하기 때문이다. 염소 소독한 물이 사람의 피부 상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자면 수영하기 전과 그 후에 샤워를 이용해야 한다. 이것은 염소 흔적을 제거하는 데 도움을 준다. 세라미드가 들어있는 보습 크림을 사용하면 지방질층 회복에 도움이 되며 비타민C가 들어있는 약재는 염소의 산화작용을 무력하게 만든다. 이와 같이 설명했습니다. 보도를 마칩니다. 담당의 조은경, 김기형입니다. 여기는 평양입니다.

0: 조선중앙방송입니다. 주체위협이 꾸시는 절세의 위인. 경의하는 김정은 농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당은 인민들의 복리를 증진시키고 더 많은 혜택을 안겨줄 우월한 정책과 시책들을 변함없이 실시하고 끊임없이 늘어나갈 것이며 인민들이 꿈속에서도 그려보는 붕포용의 리상사회를 최대로 앞당겨 올 것입니다. 위민 헌신이 나온 사랑의 결정체. 우리 민 누구나 텔레비전을 통해 위화도의 어제와 천지개벽된 오늘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미래도 그려보았을 것입니다. 위화도는 압록강 상류로부터 씻겨내려온 흙모래가 쌓여 형성된 모래섬으로서 모래 자갈층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해서 오래전부터 사람들은 이 지구를 자갈동네로 불러왔습니다. 거기다 조금만 큰 비가 내리면 물난리가 나곤 했는데 이고장 사람들은 그것을 미사로운 것으로 여겨왔습니다. 그러한 고장이 행복의 땅, 낙원의 땅으로 전면되었습니다. 전 수백동의 각이한 유형의 현대적인 온실호동들과 남세 과학연구 중심, 문화주택들, 다양한 문화생활기지들과 특색있는 원림경관이 아름다운 조화를 이룬 대온실도시 신의주 온실종합농장. 온실 남세바다, 유채꽃 바다가 펼쳐진 섬지구의 아름다운 모습을 가슴에 안아볼수록 뜨겁게 오려옵니다. 큰 물이 밀려오는 위험천만한 곳에서 신이 지휘하신 구조전투, 사방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물바다를 헤쳐나가는 고무단정에서 내리신 결심, 침수 논후의 열차에서 채택된 당결정서, 큰물 피해를 입은 위화도 지구의 거창한 변혁을 위해 몸소 지도해주신 설계 형성안과 도면은 무려 수천 건. 그 중에서도 신의주 온실종합농장 건설과 관련해서 지도해주신 설계안은 170여 건. 위화도 지구에 자연의 재앙이 닥쳐왔던 2024년 7월부터 올해 5월까지의 기간에 10여 차례, 지난해부터 불과 1년 오간이라는 이 나날들에만도 무려 8차례나 찾아주시며 우리식 문명과 발전의 상징으로 훌륭히 일도 세우도록 정력적으로 이끌어주신 경야는 종비소동지의 그러고 우리 어찌 잊을 수 있겠습니까? 지난 5월의 그날을 돌이켜보며 농업위원회 부위원장 조경욱 동지는 말합니다.
1: 경야는 청세동지께서는 희한하게 변모된 섬지구를 돌아보시면서 깊은 감에 잠기시어 온실남세바다, 유채꽃바다가 펼쳐진 섬지구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니 이 지구의 변천과정이 생생히 떠오른다고, 형체도 찾아볼 수 없게 황폐화되었던 섬지구가 1년 남짓한 기간에 농촌 문명의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새 기준으로 변모되었다고 잊지 못할 나날을 뜨겁게 추억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이 전변상이야말로 새 시대 천지 개벽의 진정한 의미를 직관해주는 사회주의 조선의 궁지 높은 축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0: 이곳 섬지구를 자체의 튼튼한 발전 잠재력을 갖춘 지방발전의 새로운 본보기, 우리 시대의 번영의 눈부신 상징으로 전면시키시려 여러 차례 건설 현장을 찾으시어 미흡한 점들을 바로잡아 주시면서 개척과 창조의 전 과정을 정력적으로 이끌어 주신 그의 용도의 손길이 없었다면 어찌 세상에 그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는 대농장 도시의 오늘을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새시대 천지개벽의 진정한 의미를 직관해주는 신이주 온실종합농장의 눈부신 현실은 인민을 하늘처럼 떠받드시는 경야는 총비서동지의 송관 인민관의 결정체, 인민 혼신이 나온 사랑의 결정체이며 마주오는 우리의 리상이고 우리 농촌의 극적 변화를 보여주는 실

이 시간에는 1965년에 창작된 가요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정다워라 나의 일터여.

다음 방송은 12시와 15시, 17시, 20시, 21시, 22시에 조선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제9기 제2차 회의가 진행된 소식과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국방력 강화에 특출한 공헌을 한 주요 성원들에게 국가 표창을 수여하신 소식을 보내드립니다. 12시 7분 보도와 날씨 중기 해상 예보, 13시 음악을 보내드리고 14시 기행, 영원히 울려가라 후대 사랑의 노래요. 15시 7분 보도, 16시에는 인민들이 온실농장 덕을 보게 하시리요. 이런 제목의 방송. 17시 7분 보도, 18시에는 아름다운 낙원의 복을 안겨주시리요.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립니다. 19시에 음악을 보내드리고 19시 45분 시를 들으시겠습니다. 수평선 저기로, 20시 7분 보도, 20시 20분 혁명일화 물고기 가공장에서 하신 인사, 21시 7분 종합보도와 날씨 중기 해상 예보, 22시 7분 보도, 22시 27분 방송극을 보내드립니다. 위대한 품 첫 번째 시간, 이어서 방송시간 마감까지는 음악을 들으시겠습니다. 지금까지 이 시간 2회 들으실 방송 순서를 추려서 알려드렸습니다. 여기는 평양입니다.

0: 조선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제9기 제2차 회의가 진행되었습니다. 조선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제9기 제2차 회의가 8월 29일에 진행되었습니다. 조선노동당 총비서, 조선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신 경야는 김종은 동지께서 회의를 지도하셨습니다. 조선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위원들이 회의에 참가했습니다. 회의에서는 최근 조선노동당 조선인민군위원회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성의 정치군사활동에 대한 평가가 있었으며 차후 국방사업 전반의 개선과 발전을 위한 일련의 조직기구적 개편안들이 토의되었습니다. 회의에서는 조직문제가 토의되었습니다.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의 정치국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성 고문 박정천 동지를 당중앙위원회의 위원, 당중앙위원회의 정치국 위원으로, 조선인민군 보위국장 유광우 동지를 당중앙위원회의 정치국 위원으로, 조선인민군 공군정치위원 엄주호 동지를 당중앙위원회 위원으로 보선할 때 대하여 승인했습니다. 당중앙군사위원회는 주요 직계 군 지휘관들의 직무변동 문제를 심의하고 당중앙위원회 정치국의 비준을 받은 데 따라 다음과 같이 결정했습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성 고문 박정천 동지를 당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으로 보선했습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상 노광철 동지를 해임하고 당중앙지도기관에서 소환하여 당중앙위원회 군수공업부 제1부부장으로 임명했습니다. 조선인민군 총정치국장 김성기 동지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상으로 임명했습니다. 조선인민군 보위국장 유광우 동지를 조선인민군 총정치국 제1부국장으로, 조선인민군 공군정치위원 엄주호 동지를 조선인민군 보위국장으로 임명했습니다. 조선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는 새 직무에 착수하는 주요 지휘관들이 우리 당의 강군건설 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당의 군사노선과 방침 관철에서 무한한 헌신성과 비상이 높은 활동성으로 맡은 자기의 역할을 책임적으로 다해 나가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했습니다.
1: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국방력 강화에 특출한 공헌을 한 주요 성원들에게

0: 국가 표창을 수여하시었습니다. 조선노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신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8월 29일 당중앙위원회 본부에서 새로운 무기 전투 체계들의 개발과 성능 제고에서 획기적 우위를 가지는 과학기술적 문제들을 해결하고 우리 무력의 군사기술적 강세를 고도화하는 데 중대한 공헌을 한 주요 국방연구기관 과학자, 연구사 일꾼들을 만나시고 축하 격려하시었습니다.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비서 저춘영 동지와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 김종식 동지가 표창 수여식에 참가했습니다. 역사적인 당제 9차대회가 제시한 무력 현대화 방침을 높이 받들고 국방과학연구 부문에서는 최근 전쟁 수행과 억제력 강화에서 하나의 사변으로 되는 괄목할 특허 기술들을 개발, 창조함으로써 우리 군사 기술력의 독보적인 발전상을 또다시 힘있게 과시했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 국방력 강화에 투철한 공헌을 한 성원들에게 국가 표창을 수여함에 관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을 전달하시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영칭호와 함께 금별 메달 및 국기훈장 제1급 김일성 훈장을 과학자, 연구사 일꾼들에게 직접 수여하시었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최근 국방과학연구 부문에서 개발 도입한 혁신적인 특허 군사과학기술 성과들은 우리 군대 무기 전투 체계들의 현대성을 획기적으로 제고할 수 있는 확고한 전망을 열어놓은 일대 혁명으로 된다고 높이 평가하시면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의 이름으로 국방과학연구집단의 진함없는 노력과 애국적 헌신, 영적 공헌에 뜨거운 경의를 표하시었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당과 혁명, 조국과 인민에 대한 무한한 충성심과 전무한 창조력을 발휘하며 우리 국가의 힘과 전의를 무비의 과학기술력으로 담보해 나가는 국방과학전사들이야말로 애국자 중에 애국자, 영 중에 영들이라고 하시면서 당중앙의 군사전략적 기도를 관철함에 항상 완벽한 국방과학연구집단의 거대한 역할에 받들려 우리 공화국은 언제나 백성의 높은 권위와 용예를 줄기차게 전치해 가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우리의 우수한 국방과학연구집단이 위대한 우리 국가와 인민을 위하여 자위강국의 무장을 더욱 압도적으로 더욱 강력하게 다져 나가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며 그들을 사랑의 한 품에 안으시고 뜻깊은 기념사진을 찍으시었습니다. 조국과 인민이 안겨주는 가장 감높은 용의를 받아하는 국방과학자, 연구사 일꾼들은 김정은 동지의 원대한 뜻과 웅지를 일심 충성으로 받들어 국가 방위력 강화의 더 높은 고지를 향해 맹렬하게 돌진함으로써 당과 혁명 앞에 지닌 성스러운 책임과 본분을 다해갈 불같은 맹세를 다짐했습니다.
1: 보도입니다. 교육 사업을 나라의 흥망성쇠를 좌우하는 만년대계 사업으로 내세우시고 나라의 교육 발전에 언제나 깊은 관심을 돌리고 계시는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의 불멸의 업적은 2014년 8월 30일에 발표하신 불후의 고전적 노작 새세기 교육혁명을 일으켜 우리나라를 교육의 나라 인재강국으로 빛내자에도 뜨겁게 깃들어 있습니다. 기자와 만난 교육성 연구원 유성호 동지는 로작의 구절구절마다에 우리의 교육을 하루빨리 세계적인 수준에 올려 세우시려는 절세위인의 숭고한 뜻이 그대로 맥박치고 있다고 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2: 경려하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로작에서 우리 당은 주체의 혁명의 만년 토대를 공고히 하며 부강 조국 건설에서 비약을 일으키기 위하여 새로운 교육 혁명을 일으킬 것을 결심하였다고 하시면서 교육 부문 앞에 새세기 교육 혁명을 일으켜 우리나라를 교육의 나라, 인재 강국으로 빛내자라는 구호를 제시하셨습니다. 모든 청소년 학생들을 강국 건설의 믿음직한 육군으로 키우며 전민 과학기술 인재화를 실현하여 우리나라를 교육 강국으로 되게 하는 것을 새세기 교육 혁명의 목표로 정해 주신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구수행에서 나서는 가혹과 방조들도 구체적으로 밝혀주셨습니다. 중등 일반 교육을 결정적으로 강화할 때 대한 문제, 교육 체계를 완비하고 교육 사업에 대한 지도 관리를 개선할 때 대한 문제, 학생들에게 숭고한 중심과 높은 창조력을 키워줄 수 있도록 교육 내용과 방법을 혁신할 때 대한 문제 등이 구체적으로 밝혀져 있는 노작은 나라의 교육 사업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키는 데서 항구적으로 틀어지고 나가야 할 강령적 지침입니다.
1: 노작이 발표된 때로부터 지난 12년간은 나라의 교육 발전을 위한 사업에 언제나 깊은 관심을 돌리시며 끝없는 심혈과 노고를 바쳐오신 경의하는 총비서동지의 현명한 영도에 의하여 우리의 교육이 명백한 발전 궤도를 따라 줄기차게 전진해온 나날들이었다고 하면서 교육성국장 백진규 동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3: 당 제8차 대회의 높은 연단에서 교육 내용과 방법, 교수관리 제도를 끊임없이 갱신하는 것을 교육혁명을 다구치게 한 중요한 과업으로 제시하신 경의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당중앙 전원회의들을 비롯한 중요 계기들에서 교육혁명에서 기본은 교육구조와 내용, 방법을 발전시키는 것이라는 데 대하여 다시금 강조하셨습니다. 경의하는 총비서동지 숭고한 뜻을 높이 받들고 보통교육 부문에서 지역의 경제 지리적 특성과 학생들의 천성과 소질에 따르는 선택 과목 교육이 진행되는 등 여러 가지 선진적인 교수 방법들과 과외 교육 방법들이 새롭게 창조되었고 고등교육 부문이 교수의 효과성, 효율성을 높일 수 있게 하는 연구형 교수 방법, 연구형 학습 방법을 도입하는 대로 확고히 방향 전환을 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수많은 학교와 분교, 유치원들이 본보기 수준으로 새로 건설되거나 현대적으로 개건되어 교육혁명 수행을 힘있게 고모하였습니다. 경의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최고인민회의 제15기 제1차 회의에서 하신 시정연설에서 후대 육성, 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사업은 항상 우리 국가 정책의 제1순위라고 하시면서 특히 중앙과 지방, 도시와 농촌의 교육 수준 차이를 줄이는 데서 나서는 재반 과업들을 국가적인 대책을 강력히 세워 집행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셨습니다. 정말이지 나라의 교육 발전을 위해서라면 그 무엇도 아끼지 않으시며 끝없는 사색과 노고를 바쳐가시는 절세 위인의 손길 아래 우리 조국은 머지않아 선진 교육국이라는 또 하나의 자랑스러운 명함을 역사에 기록하게 될 것입니다.
0: 만수대 운덕에 높이 모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와 위대한 영도자 김종일 동지의 동상을 찾아 29일 청년교육일꾼 대표단이 경모의 종을 표시했습니다. 대표단 성원들은 제1동포 자녀들을 애국유업의 미래를 떠밀고 나갈 믿음직한 계승자들로 키워주시며 청년의 민주주의적 민족교육 발전에 불멸의 공헌을 하신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동상에 꽃다발을 진정하고 인사를 드렸습니다.
1: 강계 강철 공장의 노동계급이 당중앙 전원의 결정을 높이 받들고 지방건설에 필요한 철강제 생산에서 대중적 기술혁신운동의 위력을 힘있게 과시하고 있습니다. 공장에서는 노동자 기술자들이 장의 장발성을 적극 개발시켜 현행 생산과 정비 보강에서 제기되는 기술적 문제들을 적시적으로 풀어나가도록 조직정치 사업을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기술 기능 수준 제고를 위한 기술 학습이 실속 있게 진행되어 종업원들의 평균 급수가 높아지고 창의관 명수들이 늘어나는 속에 철강제 생산이 지난해 같은 시기보다 1.2배로 장성됐습니다. 영예 직장의 노동자들이 요도로의 안전한 운영을 위한 새로운 장치를 제작 설치하고 파쇄기의 대형 피대 바퀴를 자체 힘으로 만들어내므로써 생산을 정상화할 수 있는 담보를 마련했습니다. 대중적 기술혁신 운동에 한 사람같이 떨쳐나선 아변 직장의 노동자 기술자들은 가열기를 비롯한 설비 개조에 서로의 창조적 지혜를 합쳐가며 생산성을 끌어올렸습니다. 공무 직장에서도 소재 설치의 신속성을 보장하고 각종 부속품을 질적으로 가공할 수 있는 기술혁신 안들을 받아들여 설비들의 보수 시간을 단축하고 공장의 전반적인 설비 이용률을 높이는 데 기여했습니다. 날로 늘어나는 철강제 수요를 원만히 보장하기 위해 공장에서는 능력이 큰 전기 제철 공정을 꾸릴 대담한 목표를 세우고 해당 단위들과의 연계 밑에 설비 제작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과학기술의 힘에 생산 장성의 예비도 있고 질 제고의 묘설도 있다는 확고한 관점 밑에 공장의 일꾼들과 노동계급은 정비보강을 계획적으로 내밀며

0: 공정 간 연결이 긴밀해하여 지방 건설에 필요한 철강재 생산을 늘이고 있습니다.
1: 역사적인 방재 9차 대회가 열린 뜻깊은 올해를 알곡 증산 성과로 빛낼 일념안고 농업부문 일꾼들과 근로자들이 가을거지와 나달 털기 준비 사업을 예견성 있게 추진

0: 은촌군, 안악군, 옹진군에서 지난 시기 농기계 리용에서 나타났던 편향들을 극복하고 수십 대의 비호종합수확기를 비롯한 각종 수확기들을 실종에 맞게 확보하면서 가을고지 준비를 실속 있게 하고 있습니다. 농기계 출동식과 기술 강습, 기술 전수회를 의의 있게 조직한 평안남도에서 가을고지와 나달털기에 사소한 지장이 없도록 사전 대책을 철저히 세우고 있습니다. 안주시, 평원군, 숙천군의 농촌들에서 농기계들의 기술 준비 상태를 구체적으로 따져보면서 뜨락도로와 탈곡기들의 수리 정비를 간직해야 하는 한편 부속품, 부분품들도 충분히 장만해 놓고 있습니다. 평안북도, 황해북도의 농업근로자들이 품들여 심어가꾼 귀중한 나달을 호실없이 거둬들이기 위한 준비를 빈틈없이 갖추고 있습니다. 농산 작업의 기계화 비중을 늘리기 위해 정주시, 영주군, 동림군, 사리원시, 황주군, 봉산군에서 예비와 잠재력을 적극 탐구 동원하는 것과 함께 중소농기구 확보 사업도 동시에 내밀고 있습니다. 평양시, 함경남도, 함경북도, 남포시 등지의 일꾼들과 농업근로자들도 올해 농사의 성과적 결석을 위해 이동식 나달 건조기 제작과 탈곡장, 나달 건조장 보수, 포전도로 관리 등 운반과 보관에서 빈 구석이 없는가를 구체적으로 따져가면서 가을고지와 나달 털기 준비를 알심 있게 해나가고 있습니다.
1: 당제 구차대회 결정 관철에 떨쳐나선 황해북도 봉산군 안의 농업부문 일꾼들과 농장원들이 풍요한 가을을 안아오기 위해 당면한 농작물 후반기 비배 관리에 힘을 놓고 있습니다. 군 농업경영위원회에서는 군 안의 농장들에서 불리한 기상기후 조건에 맞게 농작물 비배 관리를 과학기술적으로 진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원회에서는 처녀대의 분무기와 군 유기질 복합비료공장에서 자체로 생산한 시안산 유산 칼슘을 비롯한 질 높은 영양액들을 농장들이 충분히 공급하여 이상기후 현상에 대처할 수 있는 준비를 철저히 갖추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7월 하순부터 모든 농장들에서 농작물들에 대한 주 2차 영양액 분무를 정상화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기자와 만난 황해북도 봉산군 지탄복합 농장 부경리 리영덕 동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2: 현재 우리 농장 농표 작황은 아주 좋습니다. 초기 유황 상태가 좋았고 해비 침률이 높은 것으로 해서 생황 상태가 좋아졌습니다. 이에 자만하지 않고 높은 온도의 날씨조건을 이겨내면서 후반기 비료 관리를 더욱 잘하기 위한 사업을 꾸준히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농장에서는 육양 강화제와 병해증 피해를 막기 위한 살충제와 살균제 시비도 꾸준히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을고지 시기가 다가오는 데 맞게 알곡을 제때 탈거할 수 있게 타국기들의 정비를 기본적으로 결속하였습니다.
1: 한편 군에서는 논판 양호를 장려할 때 대한 당의 뜻을 높이 받들고 논판 매기 양호를 적진원들이 적극 도입하는 사업을 강하게 내밀어 지금 그 독을 톡톡히 보고 있습니다. 토속리, 지탄리, 묘속리를 비롯한 여러 농장 수십여 종의 인원들의 논판 매기 양호 방법과 기술이 도입되어 논뼈 작황이 다른 논들에 비하여 눈에 띄게 좋아지고 매기들의 상육 상태가 날을 따라 개선되어 가고 있습니다.
0: 우리나라를 제육으로 흥하는 나라로 되게 하려는 당의 뜻을 받들고 함경북도에서 청진 경기장을 새로 개건했습니다. 축구, 농구, 배구, 육상을 비롯한 여러 종목의 경기들을 원만히 진행할 수 있는 종합적인 대중체육기지가 훌륭히 일도섬으로써 근로자들과 청소년 학생들이 다채로운 체육활동을 벌이며 문화종서 생활을 마음껏 누릴 수 있게 됐습니다. 도에서는 경기장을 새롭게 개건하기 위한 통이 큰 목표 밑에 시공 역량 편성과 자재 보장 대책을 빈틈없이 세우면서 공사 조직과 지휘를 힘있게 전개했습니다. 도와 청진시 안의 당 정권기관의 일꾼들이 대중의 정신력을 발동시키는 화순식 선동 공세를 들이대는 한편 시공의 전문화 수준 제고에 힘을 넣어 모든 건설물의 질을 철저히 보장하도록 요구성을 높였습니다. 건설자들은 먼 훗날에 가서도 손색이 없게 경기장을 일신시킬 일념을 안고 내외부 공사를 입체적으로 내밀면서 각종 훈련기지 설치도 짧은 기간에 마무리했습니다. 함경북도 당위원회 책임비서 김두일 동지를 비롯한 도안의 일꾼들이 개건된 청진 경기장을 돌아보면서 체육사업을 보다 활기 있게 벌려나가기 위한 문제들을 토의했습니다. 청진 경기장의 일꾼들과 정업원들은 당의 영덕적이 아로 새겨져 있는 영광의 일터에서 일하는 긍지를 안고 관리 운영 사업을 더욱 개선해 나감으로써 어머니 당의 사랑과 운정이 체육인들과 인민들에게

0: 도달 가닥토록 할 요리에 넘쳐 있습니다.
1: 그다음 독립국가협동체나라 국경경비대원들이 러시아의 레닌그라드주에서 공동지휘참모훈련을 진행했다고 25일 러시아 연방안전국이 밝혔습니다. 훈련에는 러시아와 벨라루시, 카자흐스탄, 키르기즈스탄, 아르메니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의 국경경비대원들이 참가했습니다. 훈련에서 국경경비대원들은 즉 파괴함의 집단들과 비법적인 무장부대들을 발견 및 소멸하기 위한 실전행동 방법과 무력 침공 격퇴 시 구분대들을 동원시키는 방법을 연마했습니다. 이번 훈련의 목적은 독립국가협동체 성원국 국경경비대들과 기타 기관들 사이의 협력을 완성하는 데 있었다고 합니다. 이 시간 보도를 마칩니다. 담당의 최우나 연예군입니다. 여기는 평양입니다.
0: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새벽과 오전에 우리나라는 전반적 지역이 구름이 끼면서 삼등, 경흥을 비롯한 중부이북의 일부 지역과 고성, 통촌, 개성에서 비와 소나비가 내렸습니다. 그리고 천마, 시중을 비롯한 서해안, 내륙의 일부 지역과 금야, 고원에서 안개가 꼈습니다. 오늘과 내일 우리나라는 저기압골과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평양시에서 대체로 흐리겠으나 오후 한때 개이겠습니다. 중부 이남의 대부분 지역에서 대체로 흐리겠으며 그 밖의 지역에서는 주로 개이겠습니다. 내일 평양시에서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북부의 여러 지역에서 주로 개이겠으며 그 밖의 지역에는 구름이 끼면서 남부, 동해안의 대부분 지역에서 2 내지 2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바람은 오늘 동해안 지역에서 남동풍이, 그 밖의 지역에서는 남서풍이 초당 1 내지 3m로 불겠으며, 내일은 전반적 지역에서 북동풍이 초당 1 내지 3m로 불겠습니다. 각 지방별 날씨를 보면 평양시는 오늘 대체로 흐리겠으나 오후 한때 개이겠으며 내일은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오늘 아침 최저기온은 21도씨로서 평년보다 2도씨 높았습니다. 오늘 낮 최고기온은 28도씨,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22도씨, 내일 낮 최고기온은 28도씨 정도 되겠습니다. 오늘 평성, 해주, 사리원, 원산, 남포시는 대체로 흐리겠으나 오후 한때 개이겠으며 신의주, 강계, 희산시는 개이겠습니다. 함흥, 청진, 라순시는 개이겠으나 오후와 밤한때 흐리겠으며 개성시는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오늘날 최고기온은 평성 29도씨, 신의주 30도씨, 해주 29도씨, 사리원 28도씨, 강계 28도씨, 원산 27도씨, 함흥 29도씨, 청진 26도씨, 해산 27도씨, 남포 29도씨, 라순 26도씨, 개성 28도씨 정도로 예견됩니다. 내일 평성, 사리원, 남포시는 대체로 흐리겠으며 신의주시는 주로 개이겠습니다. 해주와 함흥시는 대체로 흐려서 오전과 오후 밤한때 비가 내리겠으며 강계와 희산시는 주로 개이겠으나 오전과 오후 한때 흐리겠습니다. 원산과 개성시는 새벽에 대체로 흐렸다가 오전부터 때때로 비가 내리겠으며 청진과 라선시는 대체로 흐려서 오후와 밤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지방별 내일 아침 최저기온과 낮 최고기온은 다음과 같습니다. 평성 21도씨, 28도씨, 신의주 20도씨, 31도씨, 해주 23도씨, 27도씨, 사리원 22도씨, 27도씨, 강계 15도씨, 28도씨, 원산 21도씨, 24도씨, 함흥 20도씨, 26도씨, 청진 19도씨, 25도씨, 해산 13도씨, 26도씨, 남포 22도씨, 28도씨, 라손 18도씨, 24도씨, 개성 22도씨, 25도씨 정도로 예견됩니다. 다음은 바다 날씨입니다. 오늘 강원도 함경남도 해상에서 남동풍이 초당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5m로 일겠으며 강원도 해상은 흐렸다가 개이고 함경남도 해상은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함경북도 해상에서는 남동풍이 초당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으며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조선 서해 해상에서는 북풍이 초당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으며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내일 조선 동해 해상에서 동풍이 초당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으며 비가 내리겠습니다. 조선 서해 해상에서는 북동풍이 초당 4 내지 7m로 불다가 초당 7 내지 10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5m로 일겠으며 비가 내리겠습니다. 모레 조선 동해 해상에서 북동풍이 초당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으며 조선 서해 해상에서는 북동풍이 초당 7 내지 10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여기는 평양입니다.
2: 9월 2일부터 6일까지 예견되는 바다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9월 2일 강원도 함경남도 해상에서는 북동풍이 초당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함경북도 해상에서는 북서풍이 초당 7 내지 10m로 불다가 초당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조선 서해 해상에서는 북동풍이 초당 7 내지 10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3일 강원도 함경남도 해상에서는 북동풍이 초당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함경북도 해상에서는 북서풍이 초당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조선 서해 해상에서는 북동풍이 초당 7 내지 10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4일 조선 동해 해상에서는 북동풍이 초당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조선 서해 해상에서는 동풍이 초당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5일 조선 동해 해상에서는 북동풍이 초당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조선 서해 해상에서는 동풍이 초당 7 내지 10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6일 전반 해상에서 북동풍이 초당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3: 이 시간에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항일혁명 투쟁 시기에 지으신 불후의 고전적 명작 터벌가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위대한 수령님께서 항일혁명 투쟁 시기에 지으신 불후의 고전적 명작 터벌가를 보내드렸습니다.

0: 조선주왕 방송입니다. 위대한 영도 불멸의 업적. 경의하는 김종은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조선노동당의 진 모습은 당이 꾸려놓은 조국의 모습에 있고 언제나 행복에 겨워 있는 인민의 모습에 있습니다. 평양. 누구에게나 소중히 안겨두는 이 부름을 조용히 떠올림을 하면 아름다운 우리 수도에 대한 사랑과 궁지가 이 가슴에 넘쳐납니다. 노동당 시대의 문명을 자랑하며 황홀하게 일떠선 새거리들과 기념비적 창조물들, 현대적인 문화정서 생활기지들과 복원시설들, 후대 사랑의 새 전설 나날이 꽃피어나 그 어디서나 울려 퍼지는 노래 세상에 부름 없어라. 인민의 기쁨과 행복에서 더 없는 보람과 긍지를 찾으시는 위대한 어버이의 헌신 속에 나날이 젊어지는 우리 수도 평양입니다. 기행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영원히 울려가라 후대 사랑의 노래여. 세상에는 사람들을 감동시키는 사랑의 이야기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에 대한 사랑만큼 순결한 사랑, 만 사람을 감복시키는 아름답고 신성한 사랑은 없습니다. 얼마 전 우리의 취재길은 우리 당의 후대 사랑이 뜨겁게 깃들어 있는 평양 가방 공장으로 이어졌습니다. 공장 구내에서 우리의 눈길을 끈 것은 아담하게 꾸려진 건물에 큼직하게 부각되어 있는 소나무 상표였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부강할 조국의 역군들로 키우기 위해서라면 그 무엇도 아끼지 않는 고마운 오므리당의 후대 사랑의 세계가 그대로 응축되어 있는 상표 앞에서 쉬 걸음을 떼지 못하는 우리에게 평양 가방 공장 형용사적 교양실 강사 고은숙 동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1: 그날 경의하는 청비서 동지께서는 우리가 일떠세운 공장에서 우리의 원료와 자재를 가지고 우리 손으로 만든 가방을 우리 아이들과 인민들에게 안겨주게 되었으니 얼마나 좋은가고 별 세상에 와본 것 같은 오늘을 잊지 못할 것 같다고 기쁨에 넘쳐 말씀하셨습니다. 정말이지, 우리가 만든 멋쟁이 가방을 메고 학교로 오가며 웃고 떠들 아이들의 모습이 떠올라 마음이 흥그러진다고 그리도 기뻐하시던 경의하는 청비서 동지의 자유로운 용상은 오늘도 우리 공장 모든 청업원들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져 있습니다.
0: 그의 이야기에서 우리는 후대들을 위해서라면 도루에도 꽃을 피우실 의지로 헌신의 자국을 수놓아 가시는 경의하는 청비서 동지의 숭고한 후대 사랑의 뜻을 가슴 후덥게 새겨안았습니다. 우리가 처음 찾은 곳은 도안 창작실이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기사장 리명철 동무를 만났습니다.
2: 후대들을 위한 오모리당의 숭고한 뜻을 현실로 꽃피우게 한 사업에서 자기들이 맡고 있는 책임과 역할을 다해 나갈 일념에 넘쳐 있는 우리 평양 가방공장 종업원들입니다. 오늘도 우리 공장 종업원들이 가슴마다에는 평양 가방공장은 당에서 중시하는 법의 공장, 어머니 공장이라고 하신 경려는 청비서 동지의 강국한 가르치심이 뜨겁게 간직되어 있습니다. 학생 가방을 하나 만들어도 자기 자식에게 만들어주는 심정으로 이 나라 어머니들의 심정을 담아 만들어야 한다고 하신 경려는 청비서 동지의 군활의 당부를 가슴 깊이 새기고 자그마한 손색도 없는 가방을 더 많이 만들기 위해 분발하겠습니다.
0: 가지수를 헤아릴 수 없으리만큼 다양한 형태의 가방 도안들을 가리키며 기사장 동무는 수백 권에 달하는 도안들이 모두 경의하는 청비서 동지께서 보내주신 도안들이라고, 나라 일이 그토록 바쁘신 속에서도 그 하나하나의 도안들의 크나큰 노고와 심혈을 기울이신 자애로운 어버이의 다짐하신 그 사랑을 생각하면 오늘도 눈시울이 뜨거워진다고 얘기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발걸음은 재봉작업반으로 이어졌습니다. 사르륵 사르륵 가락맞게 들려오는 재봉기 소리. 우리 눈앞에 부지런히 신나게 일손을 돌리는 재봉공들의 정찬 모습들이 한눈에 안겨왔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생산하는 자그마한 밀근에도 후대들을 위하시는 위대한

0: 귀한 노부부의 뜨거운 사랑이 어려 있어 힘든 줄 모르고 일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다음으로 들린 것은 포장 공정이었습니다. 우리는 비맞이 시험기, 햇빛에 의한 탈색 시험기, 봉합 세기 시험기의 강도 높은 모의 시험에도 끄떡 없는 질 높은 가방들을 보며 감탄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는 우리에게 기사장동무는 공장을 찾으셨던 그날 경야는 총비서동지께서 가방이 비를 맞거나 햇빛과 더운 물에서의 세탁 과정에 얼마나 탈색되는가를 검사해 보아야 한다고 하시면서 가방의 질을 높이는 데서 나서는 문제들을 하나하나 가르쳐 주셨다고 얘기했습니다. 이후 우리는 재단 작업반, 기술 준비실, 제품 견본실을 비롯한 공장의 여러 곳을 돌아봤습니다. 우리의 취재길은 민들레 학습장 공장으로 이어졌습니다. 후대들에 대한 어머니 우리 당의 지극한 사랑 속에 솟아나 오늘도 생산의 동문을 높이 울리고 있는 민들레 학습장 공장입니다. 우리와 만난 기사장 김성렬 동문은 경야는 총비서동지를 모시었던 2016년 4월의 그날을 돌이켜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1: 2016년 4월 18일 새로 개건된 우리 민들레 학습장을 찾으시오. 학습장 생산 종료 후축을 요하신 경야는 총비서동지께서는 모든 생산 공정이 자동화 훈손화된 민들레 학습장 공장의 생산 능력이 대단하다고 하시면서 현대적인 공장의 일도 성료가 학습장에 대한 전국적인 수요를 원만히 충족시킬 수 있게 되었다고 무한히 기뻐하셨습니다. 경야는 총비서동지께서는 우리가 만든 질 높은 학용품들을 우리 아이들과 학생들에게 안겨준 것은 그들이 가슴마다에 우리 것을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는 마음을 심어준 데서 중요한 우위를 가진다고 하시면서 공장의 일꾼들과 종업원들은 사랑하는 자식들에게 책을 꿰매주는 어머니들의 심정을 안고 질 높은 학습장을 더 많이 생산하여 우리 아이들과 학생들에게 안겨주게 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0: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가 만든 질 높은 학습장을 안겨주게 된 것이 얼마나 기쁘셨으며, 들리시는 곳마다에서 자신의 뜨거운 심중을 터치시었겠습니까? 현대적인 학습장 생산 기지를 일구세우실 원대한 구상을 펼쳐주시고, 공장 이름을 민들레 학습장 공장으로 명명해 주시었으며, 건설에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들을 하나하나 풀어주신 경애하는 총비서 동지. 뜨거운 사랑의 세계를 안아보며 우리가 들린 것은 도안 창작실이었습니다. 창작실에 들어서느라니 뜻깊은 그날에 하시던 경애하는 총비서 동지의 말씀이 귓전에 쟁쟁이 들려오는 듯했습니다. 공장 종업원들은 민들레 학습장 공장이 얼마나 중요한 공장인가 하는 것을 잘 알아야 한다고. 민들레 학습장 공장에서 생산의 동음이 계속 울려야 나라가 흥하고 온 나라에 세상의 부르몹살아의 노래소리가 높이 울려 퍼지게 되며 미식 사회주의 제도를 고수해 나갈 수 있다고. 생산 현장에서 우리는 직장장 리경호 동무를 만났는데, 그는 경야는 총비서동지의 숭고한 후대 사랑의 세계를 가슴에 안고 일해 나가겠다고 하면서,
2: 민들레 마크롤단 전용열차 자동차들에 실려 공급된 학습장들을 받아안으며 어나라 어른들과 학생들은 우리나라가 세상에서 제일이라는 소중한 마음을 더 깊이 간직하고 있습니다. 용야는 청소동지께서는 최고인민회의 제15기 제1차 회의에서 하신 시정연설에서 우리 당의 일관한 정책, 우리 공화국의 영원한 국책인 학생들을 위한 사회주의적 시책들을 정확히 집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시면서 학생 교복과 가방, 신발, 학용품들을 정상적으로 질적으로 생산 공급하는 데 계속적인 힘을 넣어 자라나는 모든 회세대들이 걱정을 모르고 부름없이 배우며 훌륭하게 성장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공장 일꾼들과 종업원들은 당제 구차대의 결정을 높이 받들고 학습장 생산에서 더큰 비약을 안아오기에 지혜와 열정을 남김없이 발휘하고 있습니다.
0: 평양 가방 공장과 민들레 학습장 공장을 돌아보면서 우리는 가슴 깊이 새겼습니다. 후대들에 대한 절세위인의 열화 같은 사랑과 정의의 세계, 위대한 노부위의 따뜻한 손길이 있기에 우리 조국의 앞날은 끝없이 밝고 창창하다는 것을.

이 시간에는 김일성 상과 김종일 상을 수여받은 조닉민족인 가요 세상의 프로모프라를 보내드리겠습니다. 1961년에 창작된 이 노래는 노동당 시대를 상징하고 대표하는 걸작 사회주의의 영원한 주제가입니다.

지금까지 김일성 상과 김종일 상을 소유받은 조닝 민족인 가요 세상의 푸른 봄소라를 보내드리었습니다.

0: 조선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제9기 제2차 회의가 진행되었습니다. 조선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제9기 제2차 회의가 8월 29일에 진행되었습니다. 조선노동당 총비서, 조선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신 경의하는 김정운 동지께서 회의를 지도하셨습니다. 조선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위원들이 회의에 참가했습니다. 회의에서는 최근 조선노동당 조선인민군위원회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성의 정치군사 활동에 대한 평가가 있었으며 차후 국방사업 전반의 개선과 발전을 위한 일련의 조직기구조 개편안들이 토의되었습니다. 회의에서는 조직 문제가 토의되었습니다.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성 고문 박정천 동지를 당중앙위원회 위원,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으로, 조선인민군 보위국장 유광호 동지를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으로, 조선인민군 공군 정치위원 엄주호 동지를 당중앙위원회 위원으로 보선할 때 대하여 승인했습니다. 당중앙군사위원회는 주요 직제 고운 지휘관들의 직무 변동 문제를 심의하고 당중앙위원회 정치국의 비준을 받은 데 따라 다음과 같이 결정했습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성 고문 박정천 동지를 당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으로 보선했습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상 노광철 동지를 해임하고 당중앙지도기관에서 소환하여 당중앙위원회 군수공업부 제1부부장으로 임명했습니다. 조선인민군 총정치국장 김성기 동지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상으로 임명했습니다. 조선인민군 보위국장 유광호 동지를 조선인민군 총정치국 제1부국장으로, 조선인민군 공군정치위원 엄주호 동지를 조선인민군 보위국장으로 임명했습니다. 조선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는 새 직무에 착수하는 주요 지휘관들이 우리 당의 강군 건설 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당의 군사 로선과 방침 관철에서 무한한 헌신성과 비상이 높은 활동성으로 맡은 자기의 역할을 책임적으로 다해 나가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했습니다.
1: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국방력 강화에 특출한 공헌을 한 주요 성원들에게 국가 표창을 수여하셨습니다. 조선노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신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8월 29일 당중앙위원회 본부에서 새로운 무기전투체계들의 개발과 성능제고에서 획기적 우위를 가지는 과학기술적 문제들을 해결하고 우리 무력의 군사기술적 강세를 고도화하는 데 중대한 공헌을 한 주요 국방연구기관 과학자 연구사 일꾼들을 만나시고 축하 격려하셨습니다.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비서 조춘용 동지와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 김종식 동지가 표창 수여식에 참가했습니다. 역사적인 당제 구차대위가 제시한 무력 현대화 방침을 높이 받들고 국방과학연구부문에서는 최근 전쟁 수행과 억제력 강화에서 하나의 사변으로 되는 괄목할 특허기술들을 개발 창조함으로써 우리 군사기술력의 독보적인 발전상을 또다시 힘있게 과시했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 국방력 강화에 특출한 공헌을 한 성원들에게 국가 표창을 수여함에 관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을 전달하시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영웅칭호와 함께 군별미달 및 국기훈장 제1호 김일성 훈장을 과학자, 연구사, 일꾼들에게 직접 소유하셨습니다. 김정은동 씨께서는 최근 국방과학연구부문에서 개발 도입한 혁신적인 특허군사과학기술 성과들은 우리 군대 무기전투체계들의 현대성을 획기적으로 제고할 수 있는 확고한 전망을 이루어온 일대 혁명으로 된다고 높이 평가하시면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의 이름으로 국방과학연구집단의 지남없는 노력과 애국적 헌신, 영웅적 공헌에 뜨거운 경의를 표하셨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당과 혁명, 조국과 인민에 대한 무한한 충성심과 전무한 창조력을 발휘하며 우리 국가의 힘과 존의를 무비의 과학기술력으로 담보해 나가는 국방과학 전사들이야말로 애국자 중의 애국자, 영웅 중의 영웅들이라고 하시면서 당중앙의 군사전략적 기도를 관철함에 항상 반격한 국방과학연구집단의 거대한 역할이 맞들려 우리 공화국은 언제나 백성의 높은 권위와 용예를 줄기차게 전취해가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우리의 우수한 국방과학연구집단이 위대한 우리 국가와 인민을 위하여 자위강국의 무장을 더욱 압도적으로 더욱 강력하게 다져나가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며 그들을 사랑의 한 품에 안으시고 뜻깊은 기념사진을 찍으셨습니다. 조국과 인민이 안겨주는 가장 값높은 용예를 받아가는 국방과학자, 연구사, 일꾼들은 김정은 동지의 원대한 뜻과 웅지를 일심 충성으로 받들어 국가 방위력 강화의 더 높은 고지를 향해 맹렬하게 돌진함으로써 당과 혁명 앞에 지닌 성스러운 책임과 본분을 다해갈 불같은 맹세를 다짐했습니다.
0: 보도입니다. 우리 당 역사에서 지난 5년간은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의 영도 따라 조선노동당이 창당 리념, 창당 정신을 계승하며 자기의 혁명적 성격과 혈맥을 고수하고 집권력과 향도력을 끊임없이 장성시키면서 영광스러운 최장의 집권사를 100년, 1000년으로 굳건히 이어나갈 수 있는 면모와 기풍을 확립한 전당 강화의 최전성기로 빛나고 있습니다. 기자와 만난 사회과학원 연구사 윤철령 선생은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께서 당중앙위원회 제8기 기간에 제시하신 독창적인 당건설 사상과 리론들은 조선노동당의 본태와 성격을 굳건히 고수하고 그 집권력과 영도력을 연구화해 나갈 수 있게 하는 가장 과학적이고도 실천적인 당건설 강령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2: 초급당 육할론, 초급당 중시론과 당생활 저지가 지도에서 견지하여야 할 주요 4대 원칙과 6대 가업, 당선전 일꾼들이 당중앙에 충실한 출력 높은 확성기, 잡음 없는 중폭기가 될 때 대한 사상을 비롯하여 경려하는 총수동지께서 제시하신 덕창적인 당건설 사상과 이론들은 전당과 언사회를 당중앙의 혁명사상으로 일색하며 당조직들의 기능과 역할을 높이는 데서 전환적 국면을 열어놓은 강령적 지침들입니다. 그 중에서도 경려하는 총수동지께서 시대와 혁명의 요구를 명철하게 통찰하시고 새 시대 5대 당건설 노선을 제시하신 것은 전당 강화의 새로운 장을 열어놓은 특기할 업적으로 됩니다. 새 시대 5대 당건설 노선에는 우리 당을 백전백승의 당으로 비상이 강화 발전시킬 수 있는 이 방략과 방도가 전면적으로 집대성되어 있습니다. 전당의 실용의 유일적 용도를 철저히 실현할 수 있는 정연한 조직체계를 확립할 때 대한 사상과 당세포와 초급당 강화를 전당 강화의 중요 거리로 내세울 때 대한 사상, 당회의 운영 방법을 혁명적으로 개선할 때 대한 사상을 비롯하여 경려하는 총무처 동지께서 제시하신 당건설 사상과 이론들은 모든 당조직들을 더욱 강화하고 그 어떤 고난과 시련 속에서도 당중앙과 사상과 숨결을 같이 하는 충성의 전율처럼 만들 수 있게 하는 거기한 지침으로 됩니다.
0: 일찍이 위대한 김일성 김정일주의의 본질을 인민대중 제일주의로 정식화하신 경려하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우리 인민의 억센 사회주의 신념과 끝없는 행복이 반영된 실천 강령들과 전략 전술들로 새 시대의 앞길을 환히 밝혀주시었다고 하면서 사회과학원 연구사 독고철남 선생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3: 진정한 인민의 당으로 건설,
2: 바로 여기에 우리 당의 전진명분이 있고 집권력을 절대의 것으로 연구할 수 있는 비결이 있습니다. 격려하는 청취자분께서 우리 당을 진정한 인민의 당으로 강화 발전시키시면서 제시하신 독창적인 당건설 사상이 다름 아닌 인민의 신부름꾼 당에 관한 사상입니다. 이는 수라의 천만자식을 품어안고 상상할 수 없는 온갖 고생과 심혈을 다 바쳐가시는 격리하는 청비서 동지께서만이 체현하시고 정립하실 수 있는 새 시대의 위대한 당건설 철학입니다. 격리하는 청비서 동지께서는 언젠가 인민의 크나큰 믿음에 보답하자면 우리 당이 진정한 인민의 신부름꾼 당이 되어야 한다고 하시면서 우리 당이 인민을 위하여 궂은 일, 마른 일 가리지 않고 헌신하는 신부름꾼 당이 되는 것, 바로 이것이 자신의 당건설 사상, 당건설 리념이며 그 어떤 경우에도 드물지 않는 확고한 의지라고 뜨겁게 말씀하시었습니다. 이처럼 격려하는 청비서 동지께서 당건설과 당활동의 근본적인 개선을 위해 제시하신 불멸의 지침들이 있어 당의 강화 발전을 실속 있게 추진하고 백년, 천년을 담보하는 당의 면모와 기풍을 확립하며 당의 기초를 만반으로 다져나가는 데서 새로운 전환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1: 다음, 각지에서 자체의 마감 건재 생산 토대를 강화하기 위한 사업을 완강하게 내밀어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평양시에서는 이미 꾸려놓은 건재 생산 기지들에서 타일, 인조 석판, 새끼와 보도블록의 생산을 늘리기 위한 실속 있는 대책을 세우는 것과 함께 건제품의 질을 철저히 보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강도에서는 건재 생산 단위들에서 새끼와의 탈색 현상을 막으면서도 생산 원가를 낮출 수 있는 기술을 확립해놓고 지방 건설에 필요한 건제품을 원만히 생산 보장하기 위한 사업을 힘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함경남도에서는 정평군과 금야군, 함주군을 비롯해서 도안의 모든 지역들에서 마감 건재 생산 공정들을 보강하고 설비들을 갱신하기 위한 사업을 실속 있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강원도를 비롯한 다른 도들에서도 농촌 살림집 건설에 절실히 요구되는 각종 규격의 소지간과 새끼와 외장재, 경화촉진제 등을 생산하기 위한 자재 확보 사업을 선행시키는 것과 함께 대중적 기술혁신의 불길을 세차게 일으켜 건제품의 질을 더욱 높여나가고 있습니다.
0: 함흥시 안의 농업부문 일꾼들과 근로자들이 순간도 각성을 늦추지 않고 있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자연재해로부터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사업에 계속 큰 힘을 넣고 있습니다. 윤유남 특파기자와 만난 함흥시 농업경영위원회 부원 리현건, 과장 주영일 동무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3: 지난 7월에 시안이 6개 저수지들에 대한 바닥 파일을 진행하여 수천 립방미터의 감탕을 퍼냄으로써 많은 비가 내려도 그물을 충분히 잡아둘 수 있게 하는 동시에 저수지 감탕을 논밭 지역 개선에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7월에 이어 8월에도 시안이 전반적 지역들에서 88.2km 구간이 용수로와 18km의 배수로들에 대한 물길 가시기와 물풀대기를 정상적으로 진행해서 물 통과 능력을 높이고 그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게 대처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시에서는 시안이 여러 지역들에 전개된 10여 개소의 배수장들에 대한 점검 보수에 힘을 넣어서 이미 시각에 폭우가 쏟아져도 제때 물을 뽑을 수 있게 철저한 대책을 세워나가고 있습니다.
4: 시안의 모든 농장들에서는 지금 있을 수 있는 태풍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강냉이 밭들에 대한 둘레 새끼줄 누르기와 주변 도랑치기, 도랑 깊이 파주기를 비롯한 사전 대책들을 빈틈없이 세워나가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여러 가지 생리 활성 물질들을 예견성 있게 다 갖춰놓고 일단 논밭이 침수되면 제때 시비하여 피해를 빨리 가시내기 위한 사전 대책들을 세워나가고 있습니다.
1: 다음, 알제리의 동북부에서 26일 들불로 3명이 죽고 2명이 부상당했습니다. 지젤도에서는 들불이 주민지구에 접근한 것으로 해서 여러 세대가 소개됐습니다. 정부는 전국적으로 37개소에서 들불이 타번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0: 세계보건기구가 26일 우간다에서의 에볼라 전파 사태의 종식을 확인했습니다. 에볼라 비루스 감염증의 발병 근원지인 민주공고의 동부 지역과 국경을 접하고 있는 우간다에서는 지난 5월 중순 이래 20명의 확진자가 발생했으며
5: 그중 두 명이 사망했습니다. 정부가 에볼라 바이러스의 유입을 막기 위한 적극적인 대책을 취한 결과 마지막 환자가 퇴원한 후 42일 동안 새 환자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세계보건기구는 우간다와 달리 민주공고에서는 이 전염병 사태가 통제되지 못하고 있다고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이상 보도를 마칩니다. 담당의 함영희 정병선이었습니다. 여기는 평양입니다.

조선중앙방송입니다. 주체위협이 꾸시는 절세의 미인. 경의하는 김정은동 측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당의 구상과 의도에 맞게 인민생활 향상에 선차적 힘을 넣어 우리 인민들이 사회주의 혜택을 마음껏 누리며 세상에 부름없는 행복한 생활을 누리도록 하여야 한다. 보다 아름답고 윤택해질 우리의 내일에 대한 신심과 낙관을 도외시며 사철 인민들의 식탁을 풍성하게 해주는 신선하면서도 맛 좋고 영양가 높은 남체들이 수많은 가정들에 가닥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민들은 다는 모르고 있습니다. 그 하나하나의 남체들마다에도 인민생활 향상을 위해 크나큰 심혈과 노고를 바쳐가시는 경야는 총기소동지의 여러 같은 사랑이 깃들어 있음을. 인민들이 원실농장 덕을 보게 하시려 소금한 마음 안고 불러봅니다. 세계 굴지의 현대적인 대규모 남새 생산기지로 훌륭히 일도선 강동종합원실농장 흙먼지가 날리던 호호볼판에

0: 이렇듯 훌륭한 별천지가 펼쳐질 일이라고 그 누가 상상이나 해보았습니까? 2018년 7월 오랑천 5호 발전소를 돌아보시던 그날 평양시 강동군에 있는 비행장을 내고 그 자리에 대규모 온실농장을 건설하실 구상을 피력하신 우리의 경야는 총비서동지. 그날 경야는 총비서동 측에서는 도시군 소재지 인민들의 남세 문제를 풀 수만 있다면 비행장을 한 개가 아니라 두 개, 세 개도 낼 수 있다고, 인민을 위해서라면 아까울 곳이 없다고 뜨겁게 말씀하셨습니다. 정녕 마음속 첫 자리에 인민을 놓으시고 오로지 인민의 행복을 위해 모든 것을 다 바치시는 인민의 오버이 개성안이 하실 수 있는 심중의 고백이었습니다.
1: 네, 경의하는 청부서동지께서는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6차 전원회의에서 온실 농장을 건설하는 것을 2023년의 중점 대상으로 정해주시고 전원회의 결정으로 채택하도록 하셨습니다. 수도 시민들에게 갖가지 신선한 남세를 먹이시려 경의하는 청부서동지께서는 2023년 2월 15일 강동 종합원실 농장 건설 착공을 온 세상에 선포하시고 몸소 착공의 첫삽을 뜨셨습니다. 2024년 3월 15일에는 새로 건설한 우리 강동 종합원실농장을 찾으시어 반구용 유리 수경 원실을 비롯한 유로 허동들을 돌아보시면서 이제는 수도 시민들에게 사철 신선한 남세를 정상적으로 보장해 줄 수 있게 되었다고 생각하니 마음이 절로 풍부러워진다고 대단히 만족해 하시었습니다.
0: 강동 종합원실농장 강사 강금양 동지의 이야기 격정을 금할 수 없게 합니다. 세계적으로 논리 재배 이용되고 있는 기능성 남세 품종들을 한 가지라도 더 많이 인민들에게 안겨주시려는 경야는 총비서동지의 열화 같은 사랑은 강동 종합원실농장과 더불어 현대적인 첨단 농업과학 연구 기지로 일떠선 농업과학원 강동중앙채소연구소에도 뜨겁게 기도했다고 하면서 평천구역 인민위원회 부원 리선희 동지는 말합니다.
2: 경야는 총비서동지께서는 일꾼들에게 강동종합온실농장을 건설할 때 연구소를 그곳에 함께 꾸려줄 때 대한 귀중한 가르침을 주시고 여러 차례에 걸쳐 연구소의 배치 계획안과 저감도 솔기안을 몸소 지도해 주시었습니다. 당의 운동 속에 훌륭히 일떠선 현대적인 남세연구기지에서 우리 과학자들은 새 품종의 기능성 남세들을 많이 육성하며 여리 배추와 꺾어추를 비롯한 기능성 남세 품종들이 중평가 륜포, 위하도 지구의 대규모 농장들로 퍼져갔으며 이민들의 식생활에 크게 이바지하였습니다.
0: 가슴 뜨겁게 되새겨봅니다. 2022년 10월 련포원실농장을 돌아보시면서 중평원실농장이 첫째 아들 농장이라면 련포원실농장은 둘째 아들 농장이라고 할 수 있다고, 앞으로 셋째 아들 농장은 연포온실농장보다 지능화, 집약화 수준이 더 높은 한 세대 더 발전된 온실농장으로 건설해야 한다고 하신 경야는 총비서동지의 정깊은 그 말씀을 첫째 아들 농장, 둘째 아들 농장, 셋째 아들 농장, 인민에 대한 정이 얼마나 극진하셨으면 인민을 위한 온실농장들을 살부지처럼 여기시며 유달은 외책 속에 불러주셨겠습니까? 여기에는 우리 민들에게 세상에서 제일 훌륭한 것을 남겨주시려는 경야는 총비서동지의 숭고한 위상과 포부, 불같은 일념이 뜨겁게 맥박치고 있습니다. 하기에 경야는 그이께서는 인민들이 덕을 본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면 그리도 기뻐하시며 격정에 잠겨 계시는 것입니다. 언제인가 중평온실농장의 덕을 보는 함경북도 인민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며 그처럼 환한 미소를 지으신 경야는 총비서동지. 원래 남세 걱정이 많던 한북도 인민들이 상점과 매대들에서 누군 값으로 사철 푸르생생한 남세들을 사가고 있다고, 우리 민들이 이제는 온실농장 덕을 본다고 고도 배우시며 만신음을 잊으신 듯 환하게 웃으시는 위대한 오버이의 자유로운 영상을 우러르며 일꾼들 누구나 격동에 목이 맸습니다. 정녕 한없이 다심한 사랑과 정으로 이 나라 천만 아들 딸들을 따뜻이 보살피시는 자애로운 오브이의 품에 안겨서는 우리 민처럼 복받은 인민은 이 세상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인민들이 온실농장 독을 보게 하시려 지금까지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렸습니다.

0: 조선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제9기 제2차 회의가 진행되었습니다. 조선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제9기 제2차 회의가 8월 29일에 진행되었습니다. 조선노동당 총비서, 조선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신 경야는 김종훈 동지께서 회의를 지도하셨습니다. 조선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위원들이 회의에 참가했습니다. 회의에서는 최근 조선노동당 조선인민군위원회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성의 정치군사 활동에 대한 평가가 있었으며, 차후 국방사업 전반의 개선과 발전을 위한 일련의 조직기구적 개편안들이 도의되었습니다. 회의에서는 조직 문제가 도의되었습니다.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성 고문 박정천 동지를 당중앙위원회 위원,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으로, 조선인민군 보위국장 유광우 동지를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으로, 조선인민군 공군정치위원 엄주호 동지를 당중앙위원회 위원으로 보선할 때 대하여 승인했습니다. 당중앙군사위원회는 주요 직제 군 지휘관들의 직무변동 문제를 심의하고, 당중앙위원회 정치국의 비준을 받은 데 따라 다음과 같이 결정했습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성 고문 박정천 동지를 당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으로 보선했습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상 노광철 동지를 해임하고 당중앙지도기관에서 소환하여 당중앙위원회 군수공업부 제1부부장으로 임명했습니다. 조선인민군 총정치국장 김성기 동지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상으로 임명했습니다. 조선인민군 보위국장 유광우 동지를 조선인민군 총정치국 제1부국장으로, 조선인민군 공군정치위원 엄주호 동지를 조선인민군 보위국장으로 임명했습니다. 조선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는 새 직무에 착수하는 주요 지휘관들이 우리 당의 강군건설 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당의 군사노선과 방침 관철에서 무한한 헌신성과 비상이 높은 활동성으로 맡은 자기의 역할을 책임적으로 다해 나가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했습니다.
1: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국방력 강화에 특출한 공헌을 한 주요 성원들에게 국가 표창을 수여하시었습니다. 조선노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8월 29일 당중앙위원회 본부에서 새로운 무기 전투 체계들의 개발과 성능 제고에서 획기적 의의를 가지는 과학기술적 문제들을 해결하고 우리 무력의 군사기술적 강세를 고도화하는 데 중대한 공헌을 한 주요 국방연구기관 과학자, 연구사 일꾼들을 만나시고 축하 격려하시었습니다.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비서 저춘영 동지와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 김종식 동지가 표창 수여식에 참가했습니다. 역사적인 당제 9차대위가 제시한 무력 현대화 방침을 높이 받들고 국방과학연구 부문에서는 최근 전쟁 수행과 억제력 강화에서 하나의 사변으로 되는 괄목할 특허 기술들을 개발, 창조함으로써 우리 군사 기술력의 독보적인 발전상을 또다시 힘있게 과시했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 국방력 강화에 특출한 공헌을 한 성원들에게 국가 표창을 수여함에 관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을 전달하시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영칭호와 함께 금별 메달 및 국기훈장 제1급, 김일성 훈장을 과학자, 연구사 일꾼들에게 직접 수여하시었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최근 국방과학연구 부문에서 개발 도입한 혁신적인 특허 군사과학 기술 성과들은 우리 군대 무기 전투 체계들의 현대성을 획기적으로 제고할 수 있는 확고한 전망을 열어놓은 일대 혁명으로 된다고 높이 평가하시면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의 이름으로 국방과학연구집단의 지남없는 노력과 애국적 헌신, 영적 공헌에 뜨거운 경의를 표하시었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당과 혁명, 조국과 인민에 대한 무한한 충성심과 전무한 창조력을 발휘하며 우리 국가의 힘과 전의를 무기의 과학기술력으로 담보해 나가는 국방과학 전사들이야말로 애국자 중에 애국자, 영 중에 영들이라고 하시면서 당 중앙의 군사 전략적 기도를 관철하며 항상 완벽한 국방과학연구집단의 거대한 역할에 받들려 우리 공화국은 언제나 백성의 높은 권위와 용예를 줄기차게 전치해가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우리의 우수한 국방과학연구집단이 위대한 우리 국가와 인민을 위하여 자위강국의 무장을 더욱 압도적으로 더욱 강력하게 다져나가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며 그들을 사랑의 한품이 안으시고 뜻깊은 기념사진을 찍으시었습니다. 조국과 인민의 안겨주는 가장 감높은 용의를 받아하는 국방과학자 연구사 일꾼들은 김정은 동지의 원대한 뜻과 웅지를 일심 충성으로 받들어 국가 방위력 강화의 더 높은 고지를 향해 맹렬하게 돌진함으로써 당과 혁명 앞에 지닌 성스러운 책임과 본분을 다해갈 불같은 맹세를 다짐했습니다.
2: 보도입니다. 탁월한 사상이론 활동과 정력적인 영도로 천만의 가슴마다에 자립의 신념을 백배해주시고 자립갱생의 리념을 전진의 기치로 높이들고 나아가도록 이끌어주시는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의 현명한 영도 아래 우리 인민은 겹쳐드는 모든 곤란을 꿋꿋이 이겨내며 눈부신 기적과 위운을 창조하고 있습니다. 돌이켜보면 인민의 새 생활, 새 문명을 위하여 가장 원대한 이상을 내세우시고 일찍이 있어본 적 없는 통이 큰 건설작전을 펼치신 경의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그 과정이 그대로 자립갱생의 위력이 남김없이 떨쳐지는 과정으로 되도록 현명하게 이끌어주시었습니다. 2021년 3월 평양시 1만 세대 사림집 건설 착공식에서 하신 연설에서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아직은 건축 형성 안에서나 볼 수 있는 특색 있는 고층, 초고층 사림집들이 이해 말에 가서 성신 송아지구를 꽉 채우게 되면 우리 국가의 잠재력과 우리 인민의 창조력이 다시 한번 크게 과시될 것이라고 하시면서 이 과정에 우리의 주체 건축은 또 한 단계 비약하고 발전하게 될 것이며 자기 식으로, 자기 힘으로, 자기 손으로 새 생활을 창조하고 꾸려나가는 우리의 건설은 더 큰 전진력을 가지게 될 것이라고 힘있게 선언하시었습니다. 절세위인의 숭고한 인민사랑에 떠받들리어 2021년부터 해마다 1만 세대의 사림집이 어김없이 건설되어 준공하고 그와 별도로 현대적인 보통강 강한다락식 주택구와 대평지구 사림집, 전의거리를 비롯한 수많은 새 고리, 새 사림집들이 수도 변혁의 자랑찬 창조물들로 훌륭히 일떠서게 되었으며 그 과정에 우리 인민은 자기의 힘, 자립갱생의 무궁무진한 위력에 대한 믿음을 더욱 굳게 간직하게 되었습니다. 오직 우리의 힘, 우리의 손, 우리의 식으로 만난을 뚫고 해치며 기적을 창조할 때 대한 우리 당의 불변의 의지는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4차 전원회의에서 새시대 농촌혁명 강령이 제시된 이후 4년간 전국적으로 500여 개 농장에 1860여 개 농촌마을에 11만 3천여 세대의 문화주택들이 새로 일도선 현실을 통해서도 만천하에 뚜렷이 과시되었습니다. 어찌 그뿐이겠습니까? 어젯날의 빈포로부터 부자시로 나날이 전변되는 신포시의 경이적인 발전상에도 세계적인 해안관광도시인 원산갈마 해안관광지구와 같은 문명의 별천지들이며 조국의 서북변 압록강 기술계 일도선 리상적인 농장도시에도 그리고 우리식 보건 현대화를 상징하는 기념비적 창조물들에도 우리의 힘 우리의 손으로 부흥번영하는 인민의 낙원을 일도세우는 위대한 우리 당의 탁월한 용도력이 그대로 응축되어 있습니다. 건설 부문에서만이 아니라 인민경제 각 부문에서도 자율갱생의 리념을 전진의 기치로 높이들고 기술 복원과 보강, 발전 사업에 더 큰 힘을 넣는 과정에 경제 전반이 확고한 장성 궤도에 들어서게 되었고 생산 장성의 물질 기술적 토대가 튼튼히 다져지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 용성의 노동기급이 자기 힘에 대한 자신심을 백비한 새 시대의 전리마 정신의 창조자들로 억세게 성장했고 상원의 노동기급도 증산의 봉화를 높이들고 온 나라를 기적창조회로 선도하는 선구자들로 믿업게 자라나게 되었습니다. 경의하는 총비서동 측에서는 지난 3월 최고인민회의 제15기 제1차 회의 소화신 강령적인 시정연설에서 간고함을 무릅쓰고 철저히 자력에 의거하는 원칙과 문제처리 방식에 일관하였기에 우리는 의존심이 아닌 자신심으로 자기의 성스러운 투쟁에 더욱 성실할 수 있었고 그 어떤 확약이나 경제적 지원과는 대비할 수 없는 거대한 결실을 전취할 수 있었다고 말씀하시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7월에는 라곤군 지방발전정책대상건설사업을 현지지도하시면서 라곤포 온실분장과 리온군 바닷가양식사업소를 도 자체 힘으로 건설하고 있는 데 대하여 높이 평가하시고 지방발전을 위한 대상건설을 도 자체로 해나가는 데서 함경남도가 기치를 들어야 한다는 크나큰 믿음을 안겨주시었습니다. 우리 당이 역대 초유의 난관이 증첩되는 속에서 지방 변혁의 역사적 과제들을 주저없이 떠안고 강력히 추진하고 있는 것은 그 어떤 외부의 지원이 아니라 자력으로 강성과 번영의 새 시대를 열어나가려는 뜻임없는 의지의 과시이며 사회주의 완전 승리를 이룩할 때까지 자생자결로 번영의 모든 꿈을 이룩하려는 우리 당의 의지는 확고부동합니다. 경의하는 총비서동지의 령도 따라 자력갱생의 위력을 백비하며 만난을 누르고 나아갈 때 가장 간구한 조건에서도 가장 영광스러운 승리, 가장 눈부신 성과를 이룩할 수 있다는 것이 오늘 천만의 가슴마다에 더욱 굳게 간직된 억척불변의 천리입니다. 모든 일꾼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사회주의 건설의 전 행정에서 그 위력이 뚜렷이 검증된 자생자결의 혁명정신을 더 높이 발양해 나갈 때 우리 국가의 전면적 부흥을 앞당기기 위한 투쟁에서는 보다 큰 성과들이 이룩되게 될 것입니다.

0: 강중앙위원회 제9기 제2차 전원회의 결정을 높이 받들고 구장지구 탄광연합기업소의 일꾼들과 탄부들이 석탄중산 불길을 세차게 지펴리고 있습니다.
1: 구장지구 탄광연합기업소 실험장 종군용입니다. 그래서 우리 연합기업소에서는 상반년 석탄 생산 계획을 끝낸 데 맞게 하반년도에 들어와서도 매달 인명경제 계획을 어김없이 수행하도록 조직사업을 빈틈없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석탄 생산 일정 계획을 수행하기 위해서 영동탄광 김광철 돌격대가 8월 불진 계획을 20일까지 끝낸 것을 비롯하여 고속도 굴진 소대들에서 노력, 설비, 자재 보장 사업을 책임적으로 진행하여 예비 채탄장을 넉넉히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막장 조건에 맞는 사술 꼼빼야 도입을 영동탄광 6갱 1중대와 3중대에서 도입하여 석탄 생산을 높이는 것과 함께 모든 갱들에서 한광차 도하기 운동 또 교대 간 사회주의 경쟁을 힘있게 벌려 석탄 생산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앞선 단위들을 본다면 영수탄광 2갱이 연합적인 갱별 순위에서 제일 앞섰는데 월 계획을 25일까지 제일 먼저 끝냈고 그에 뒤따라 영동탄광 6갱과 8갱, 9갱, 10갱, 영문탄광 봉천갱, 영수탄광 1갱이 27일 현재까지 월 계획을 앞당겨 끝냈습니다.
2: 당의 새시대 농촌흉년 강령 실행으로 들끓는 함경북도에서 수백 대의 능률 높은 농기계들을 생산해서 시군들에 보내주었습니다. 당제 구차대비가 제시한 새로운 옥이는 계획의 첫해 알곡고지를 점령하는 데서 농산작업의 기계화 비중을 높이는 것이 가지는 중요성을 자각한 도안의 일꾼들은 자체의 심과기술로 농기계를 생산하기 위한 작전과 지휘를 심화시켰습니다. 강력한 선전선동 역량을 현장들에 파견해서 노동자, 기술자들의 혁명열, 투쟁열, 애국열을 북돋아 주는 한편 철판, 베어링을 비롯한 자재와 부속품 보장 대책을 예견성 있게 세워나갔습니다. 청진 연결 농기계 공장에서 짧은 기간에 백수십 대의 농기계들을 생산했습니다. 공장에서는 노동자 기술자들이 설계의 요구를 엄격히 준수하도록 역성을 높이면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과기술의 힘으로 해결해서 모든 제품들이 기술적 지표에 도달하도록 했습니다. 10여 가지의 부속품을 새로운 재질로 만드는 데 성공했으며 효율적인 지구 장비들을 장안 도입함으로써 농기계들의 정밀도와 생산성을 제고할 수 있는 담보를 마련했습니다. 길주군과 경원군, 온성군 등의 농기계 작업소들에서도 생산 원가를 낮추면서도 능률을 높일 수 있는 합리적인 부속품 가공 및 조립 방법들을 받아들여 농기계 생산을 성과적으로 결속했습니다. 성능이 개선된 밀보리 파종기와 이동식 강냉이 종합탈곡기 등에는 농촌경리의 종합적 기계화 실현에 이바지하려는 도농촌경리위원회 농기계 도입시험소와 라남 탄광기계공장 노동자 기술자들의 창조적 지위와 열정이 깃들어 있습니다. 함경북도당위원회 책임비서 김두일 동지를 비롯한 도안의 일꾼들이 29일 새로 만든 농기계들을 돌아보면서 지역의 자연지리적 특성과 실정에 맞으면서도 농장원들 속에서 수요가 높은 농기계들을 다량 생산하기 위한 대책적 문제들을 토의했습니다. 이날 노동계급의 뜨거운 마음이 담긴 농기계를 실은 자동차들이 시군의 농장들로 출발했습니다.
0: 다음. 진이지에서 열파와 관련하여 거의 모든 지역에 높은 급의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26일 해당 기관은 주민들에게 정상적으로 물을 마시고 가장 더운 시간에 불필요한 야외 활동을 피하며 외출하는 경우 직사광선으로부터 머리를 보호하고 과도한 육체 활동을 줄일 것을 권고했습니다. 이상 보도를 마칩니다. 담당의 박은봉, 강철남이었습니다. 여기는 평양입니다.
3: 위대한 오보이를 우러러 부르는 인민의 노래.

0: 조선중앙방송입니다. 주최 위협 이끄시는 절세의 위인,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조선노동당의 진모습은 당이 꾸려놓은 조국의 모습에 있고 언제나 행복에 겨워있는 인민의 모습에 있습니다. 아름다운 낙원의 포구를 안겨주시리요. 2025년 8월 말이었습니다. 이날 낙원군 바닷가 양식사업소 준공식에 몸소 참석하신 경리하는 정비소 동지께서는 준공 테이프를 끊어주신 데 이어 사업소를 돌아보셨습니다. 경리하는 정비소 동지께서는 원래 바닷가 양식사업소 준공식을 구구절을 맞으며 진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다고, 물론 준공식을 명절을 계기로 정치적 의의가 있게 하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꼭 정치적 계기가 있어야 하는 것도 아니라고, 그래서 구구절과 관계없이 오늘 진행하도록 하였다고 뜨겁게 말씀하셨습니다. 끓어오르는 격정 속에 경리하는 정비소 동지의 말씀을 자자고구 되새겨보는 일꾼들의 뇌리에는 며칠 전 그 일을 모시고 완공된 낙원군 바닷가 양식사업소와 5천 문화주택 지구를 돌아보던 때의 일이 주마등처럼 떠올랐습니다. 그날 한 폭의 그림 마냥 펼쳐진 낙원포의 전경을 오래도록 부감하신 경리하는 청비소 동지께서는 모래뿔만이던 이곳에서 착공의 첫 삽을 뜨던 때가 분명 올해 초인데 벌써 이렇게 그림 같은 풍경으로 완공되었다고, 우리가 신포시 바닷가 양식사업소보다 더 특색 있는 수산기지를 건설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계획해온 사업이 드디어 빛나게 완성됨으로써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포구의 5천을 낙원군인님들에게 선물하게 되었다고 기쁨에 넘쳐 말씀하셨습니다. 경리하는 청비소 동지께서는 전국적으로 제일 작은 군에 속하고 경제적 토대도 취약하던 낙원군이 발전 전망이 좋은 군으로 명실공히 낙원이라고 당당히 불리울 수 있는 고장으로 되었다고 하시면서 이곳에 착공의 첫삽을 박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불과 몇 달 만에 현대적인 양식사업소와 문화주택들을 훌륭히 꾸려 세상에 내놓은 것은 창조와 변혁으로 비약하는 우리 시대의 전진 속도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고 힘주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전국적으로 제일 뒤떨어졌던 군을 불과 반년 남짓한 기간에 경제적 토대가 튼튼한 군으로 발전시킨 거창한 창조의 속도는 새시대 지방공업혁명과 공화국의 장성발전사에 특기될 것이며 이러한 눈부신 전진속도로 내닫는다면 우리 국가는 머지않아 전국의 위대한 전변을 맞이하게 될 것이며 이것은 곧 사회주의 완전 승리를 앞당기는 강력한 추동력으로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경리하는 정비소 동지의 자애로운 영상을 숭엄히 우러르는 일꾼들의 가슴속에는 무엇이라 형언할 수 없는 격정의 파도가 세차게 일어번졌습니다. 낙원군 바닷가 양식사업소 강사 황춘금 동무는 사업소에 새겨진 절세 위인의 령도의 작은 끝이 없었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1: 2025년 2월 14일 우리 낙원군 바다가 양식사업소 건설 착공식에 몸소 참석하신 경리하는 청비소 동지께서는 뜻깊은 연설에서 지방의 자연 경제적 자본을 효과적으로 개발 이용할 때 대한 우리 당의 정책에 따라 오늘 낙원군에서 신포시에 이어 두 번째로 되는 현대적인 바닷가 양식 기지 건설에 착수하게 된다고 하시면서 현대적인 바닷가 양식 사업소를 건설하는 것과 함께 해안지대 특성이 살아나게 살림집들까지도 완벽하게 일도세워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포구와 5천 마을을 낙원군에 선물하자고 한다고, 앞으로 이 5천을 낙원포라고 부르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뜨겁게 말씀하셨습니다. 경리하는 청비소 동지께서는 그해 7월 13일과 8월 26일에도 또다시 우리 사업소를 찾으시오 우리식 문화

0: 부처가 바다가 양식 기지 군술과 관련한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면서 모든 쥐들을 라곤 포처럼 끓이면 얼마나 좋겠는가고 온 나라를 세상이 부러워하는 인민의 라곤으로 전변시키자는 것이 우리 당의 확고한 결심이라고 절절히 말씀하셨습니다. 2025년 8월 우리 라곤군 바닷가 양식 사업소 준공식에 참석하신 경야는 청비서 동지께서는 사람도 산천도 몰라보게 변모되는 전변의 세력사와 함께 라곤포는 자기 이름처럼 인민의 기쁨이 넘치는 지상 라곤으로 사회주의 조선의 문명과 행복의 상징으로 영원히 흥할 것이라고 확신에 넘쳐 말씀하셨습니다.
1: 몸소 동해지구의 명당자리에 터전도 잡아주시고 착공식 날에는 현지에 나오시어 건설의 첫삽도 뜨신 경례하는 정비소 동지, 수많은 설계 형성안도 지도해주시고 수도에서 멀리 떨어진 현지를 여러 차례나 찾고 찾으시며 부족점을 바로잡을 명안들도 하나하나 밝혀주신 그이의 불같은 헌신과 로고 속에 오늘과 같이 세상에 둘도 없는 희한한 오촌마을이 태어날 수 있은 것 아니겠습니까? 라곤군 바닷가 양식사업소 기사장 김성호, 평천구역 인민위원회 책임부원 김원 동무들은 경례하는 정비소 동지께서 이어가시는 위민 헌신의 길 위에 인민의 행복은 끝없이 꽃피어나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2: 경려하는 청비소 동지의 크나큰 사랑의 손길 아래 우리 라곤포는 인민의 라곤이 현실로 펼쳐진 사회주의 성경으로 국내 인민들이 생활 향상에 적극 이바지할 현대적인 바닷가 양식 기지로 훌륭히 일어섰습니다. 지금 우리 사업소의 전체 일꾼들과 종업원들은 경려하는 청비소 동지께서 가르쳐 주신 것처럼 라곤군의 미래는 전적으로 우리 손에 달려 있다는 것을 깊이 명심하고 바닷가 양식업을 발전시켜 부자군의 희양찬란한 미래를 하루빨리 앞당겨 위해 한 사람같이 쫓아나섰습니다.
3: 정말이지 우리 인민들에게 하늘을 마련하시면 열백을 도와주고 싶으시오. 새로운 번영의 설계들을 펼치시는 경례하는 청비소 동지의 위대한 용도의 손길 아래 이 땅에는 인민의 행복을 도해주고 국가의 위상을 가시하는 창조물들이 우주순처럼 솟아오르고 있습니다.
1: 라곤포에 펼쳐진 눈부신 선경에서 나라의 도처에 연이어 일떠서는 융성과 번영의 제보들에서 온 나라 인민은 보았습니다. 인민의 꿈과 리상이 현실로 꽃피는 사회주의 강국의 레이를, 인민의 만복이 꽃피는 휘황찬란한 우리의 미래를. 그렇습니다. 인민의 밝은 모습에서 혁명하는 멋, 투쟁하는 보람을 느끼시는 경애하는 총비서 동지의 위민 헌신의 자욱 속에 이 땅에는 인민의 웃음이 나날이 꽃피어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라곤의 폭우를 안겨주시리요. 지금까지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렸습니다.

항일용 용가요 중에서 이 시간에는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용도 밑에 조직 진행된 항일혁명 투쟁 시기에 논리 불리워진 혁명가요들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시를 보내드리겠습니다. 김석조쓴 수평선 저기로. 이 시는 1983년에 창작된 작품입니다.

0: 한낮의 바닷가. 나는 그 청년과 바위 위에 앉아있다. 이야기보다 생각에 잠기기 좋은 때. 수평선 아득 기 점으로 사라지는 갈매기 나름을 쫓으며 그는 말이 없다. 여기도 한 해전엔 섬이었던 곳. 이리로 오던 그 간고한 날에 대해서는 길게 말하지 않았다. 내일에 대해서 조용히 이야기할 뿐. 눈시울 쪼프리며 바라보던 청년, 선을 들어 물 위에 뜬 두 섬을 짚었다. 한 해 후면 우리는 저기 간다고, 그때 오면 거기서 만나게 되리라고. 그리고 다시 두 해가 지나면, 두 해가 지나면 저기 간다고. 저기 수평선 멀리에 선으로 쭉 금을 끊는다. 거기는 아직 인간이 걸어서 가보지 못한 곳. 마치 고무장화를 신고 물 우를 걸어가기라도 할 듯 너무도 평범하게 이야기했다. 해질녘 고요한 바닷가. 나는 다시 그 바위 위에 나와섰다. 눈앞에 기름져 번들거리는 땅이 드러났다. 아, 얼마나 광대한 땅이냐. 그는 말하지 않았던가. 저 드넓은 간석지를 두고 욕심을 내지 않는다면 그게 무슨 청년이냐고. 저 땅을 두고 떠난다면 그게 무슨 청년이냐고. 청춘이여, 투쟁과 낭만의 시절이여. 그 모든 것을 그는 길게 말하지 않았다. 그저 저기라고. 저기로. 그는 너무도 평범하게 이야기했다. 풍랑, 폭우, 잠을 모르는 밤, 그리로 가는 길 헐지 않아도. 저기, 또 저기. 방이 짚어준 그 지점에 그는 어김없이 가 있으리. 파도 부서지는 방파제 위에 그는 웃으며 서 있으리. 너 바다여, 천년 세월 다스리던 땅을 내놓으라. 우리 당의 구상 속에 있는 새 땅, 그 한 줌 흙과 청춘을 웃으며 바꿀 수 있는 이 사람들 앞에.
1: 지금까지 1983년에 창작된 시 수평선 저기로를 보내드렸습니다. 랑송의 공은 방송은 서명철이었습니다.

0: 조선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제9기 제2차 회의가 진행되었습니다. 조선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제9기 제2차 회의가 8월 29일에 진행되었습니다. 조선노동당 총비서, 조선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신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회의를 지도하셨습니다. 조선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위원들이 회의에 참가했습니다. 회의에서는 최근 조선노동당 조선인민군위원회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성 내 정치군사 활동에 대한 평가가 있었으며 사후 국방사업 전반의 개선과 발전을 위한 일련의 조직기구적 개편안들이 도의되었습니다. 회의에서는 조직 문제가 도의되었습니다.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성 고문 박정천 동지를 당중앙위원회 위원,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으로, 조선인민군 보위국장 유광호 동지를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으로, 조선인민군 공군 정치위원 엄주호 동지를 당중앙위원회 위원으로 보선할 때 대하여 승인했습니다. 당중앙군사위원회는 주요 직제 고운 지휘관들의 직무 변동 문제를 심의하고 당중앙위원회 정치국의 비준을 받은 데 따라 다음과 같이 결정했습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성 고문 박정천 동지를 당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으로 보선했습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상 노광철 동지를 해임하고 당중앙지도기관에서 소환하여 당중앙위원회 군수공업부 제1부부장으로 임명했습니다. 조선인민군 총정치국장 김성기 동지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상으로 임명했습니다. 조선인민군 보위국장 유광호 동지를 조선인민군 총정치국 제1부국장으로, 조선인민군 공군정치위원 엄주호 동지를 조선인민군 보위국장으로 임명했습니다. 조선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는 새 직무에 착수하는 주요 지휘관들이 우리 당의 강군 건설 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당의 군사 로선과 방침 관철에서 무한한 헌신성과 비상이 높은 활동성으로 맡은 자기의 역할을 책임적으로 다해 나가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했습니다.
1: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국방력 강화에 특출한 공헌을 한 주요 성원들에게 국가 표창을 수여하시었습니다. 조선노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신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8월 29일 당중앙위원회 본부에서 새로운 무기 전투 체계들의 개발과 성능 제고에서 획기적 우위를 가지는 과학기술적 문제들을 해결하고 우리 무력의 군사기술적 강세를 고도화하는 데 중대한 공헌을 한 주요 국방연구기관 과학자 연구사 일꾼들을 만나시고 축하 격려하시었습니다.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비서 저춘영 동지와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 김종식 동지가 표창 수여식에 참가했습니다. 역사적인 당제 9차대위가 제시한 무력 현대화 방침을 높이 받들고 국방과학연구 부문에서는

0: 최근 전쟁 수행과 억제력 강화에서 하나의 사변으로 되는 괄목할 특허 기술들을 개발 창조함으로써 우리 군사 기술력의 독보적인 발전상을 또다시 힘있게 과시했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 국방력 강화에 투출한 공헌을 한 성원들에게 국가 표창을 수여함에 관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을 전달하시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영웅칭호와 함께 금별메달 및 국기훈장 제1급 김일성 훈장을 과학자 연구사 일꾼들에게 직접 수여하시었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최근 국방과학연구부문에서 개발 도입한 혁신적인 특허 군사과학기술 성과들은 우리 군대 무기 전투 체계들의 현대성을 획기적으로 제고할 수 있는 확고한 전망을 열어놓은 일대 혁명으로 된다고 높이 평가하시면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의 이름으로 국방과학연구집단의 지남없는 노력과 애국적 헌신, 영적 공헌에 뜨거운 경의를 표하시었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당과 혁명, 조국과 인민에 대한 무한한 충성심과 전무한 창조력을 발휘하며 우리 국가의 힘과 전의를 무비의 과학기술력으로 담보해 나가는 국방과학전사들이야말로 애국자 중에 애국자, 영 중에 영들이라고 하시면서 당중앙의 군사전략적 기도를 관철함에 항상 완벽한 국방과학연구집단의 거대한 역할에 받들려 우리 공화국은 언제나 백성의 높은 권위와 용예를 줄기차게 전치해가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우리의 우수한 국방과학연구집단이 위대한 우리 국가와 인민을 위하여 자위강국의 무장을 더욱 압도적으로 더욱 강력하게 다져나가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며 그들을 사랑의 한품에 안으시고 뜻깊은 기념사진을 찍으시었습니다. 조국과 인민에 안겨주는 가장 감높은 용의를 받아하는 국방과학자 연구사 일꾼들은 김정은 동지의 원대한 뜻과 웅지를 일심충성으로 받들어 국가 방위력 강화의 더 높은 고지를 향해 맹렬하게 돌진함으로써 당과 혁명 앞에 지닌 성스러운 책임과 본분을 다해갈 불같은 맹세를 다짐했습니다.
1: 보도입니다. 우리 당 역사에서 지난 5년간은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의 령도 따라 조선노동당이 창당 이념, 창당 정신을 계승하며 자기의 혁명적 성격과 혈맥을 고수하고 집권력과 향도력을 끊임없이 장성시키면서 영광스러운 최장의 집권사를 100년, 1000년으로 굳건히 이어나갈 수 있는 면모와 기풍을 확립한 전당 강화의 최전성기로 빛나고 있습니다. 기자 만난 사회과학원 연구사 윤철영 선생은 경의하는 총비서동지께서 당중앙위원회 제8기 기간에 제시하신 독창적인 당 건설 사상과 리전들은 조선노동당의 본태와 성격을 굳건히 고수하고 그 집권력과 령도력을 연구하여 나갈 수 있게 하는 가장 과학적이고도 실천적인 당 건설 강령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2: 초급당 육할론, 초급당 중시론과 당생활 조직과 지도에서 견지하여야 할 주요 4대 원칙과 6대 가업, 당 선전 일꾼들이 당중앙에 충실한 출력 높은 확성기, 잡음없는 중폭기가 될 때 대한 사상을 비롯하여 경리하는 총수동지께서 제시하신 독창적인 당건설 사상과 이론들은 전당과 언사회를 당중앙의 혁명사상으로 일색하며 당조직들의 기능과 역할을 높이는 데서 전환적 국면을 열어놓은 강령적 지침들입니다. 그 중에서도 경리하는 총수동지께서 시대와 혁명의 요구를 명철하게 통찰하시고 새 시대 5대 당건설 노선을 제시하신 것은 전당 강화의 새로운 장을 열어놓은 특기할 업적으로 됩니다. 새시대 5대 당건설 노선에는 우리 당을 백전백승의 당으로 비상이 강화 발전시킬 수 있는 이 방략과 방도가 전면적으로 집대성되어 있습니다. 전당의 실용의 유일적 용도를 철저히 실현할 수 있는 정연한 조직체계를 확립할 때 대한 사상과 당세포와 초급당 강화를 전당 강화의 중요 거리로 내세울 때 대한 사상, 당회의 운영 방법을 혁명적으로 개선할 때 대한 사상을 비롯하여 경리하는 총부서동지께서 제시하신 당건설 사상과 이론들은 모든 당조직들을 더욱 강화하고 그 어떤 고난과 시련 속에서도 당중앙과 사상과 숨결을 같이 하는 충성의 전율처럼 만들 수 있게 하는 거기한 지침으로 됩니다.
1: 이 일찍이 위대한 김일성 김정일주의의 본질을 인민대중 제일주의로 정식화하신 경의하는 정비서동 측에서는 우리 인민의 억센 사회주의 신념과 끝없는 행복이 반영된 실천 강령들과 전략 전술들로 새 시대의 앞길을 환히 밝혀주시었다고 하면서 사회과학원 연구사 도코철람 선생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2: 진정한 인민의 당으로 건설, 바로 여기에 우리 당의 전진명분이 있고 집권력을 절대의 것으로 연구할 수 있는 비결이 있습니다. 경리하는 총비서동께서 우리 당을 진정한 인민의 당으로 강화 발전시키시면서 제시하신 독창적인 당 건설 사상이 다름 아닌 인민의 심부름꾼 당에 관한 사상입니다. 이는 수라의 천만 자식을 품어 안고 상상할 수 없는 온갖 고생과 심혈을 다 바쳐가시는 경리하는 총비서 동지께서만이 체현하시고 정립하실 수 있는 새 시대의 위대한 당 건설 철학입니다. 경리하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언제인가 인민의 크나큰 믿음에 보답하자면 우리 당이 진정한 인민의 심부름꾼 당이 되어야 한다고 하시면서 우리 당이 인민을 위하여 굳은일 마른일 가리지 않고 헌신하는 심부름꾼 당이 되는 것, 바로 이것이 자신의 당 건설 사상, 당 건설 리념이며 그 어떤 경우에도 드놀지 않는 확고한 의지라고 뜨겁게 말씀하시었습니다. 이처럼 경리하는 총비서 동지께서 당 건설과 당 활동의 근본적인 개선을 위해 제시하신 불멸의 지침들이 있어 당의 강화 발전을 실속있게 추진하고 백년, 천년을 담보하는 당의 면모와 기풍을 확립하며 당의 기초를 만반으로 다져나가는 데서 새로운 전환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3: 각지에서 자체의 마감곤재 생산 토대를 강화하기 위한 사업을 완강하게 내밀어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평양시에서는 이미 꾸려놓은 건재 생산 기지들에서 타일, 인조석판, 새끼와 보도블로크의 생산을 늘리기 위한 실속있는 대책을 세우는 것과 함께 건재품의 질을 철저히 보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강도에서는 건재 생산 단위들에서 새끼와의 탈색 현상을 막으면서도 생산 원가를 낮출 수 있는 기술을 확립해놓고 지방건설에 필요한 건재품을 원만히 생산 보장하기 위한 사업을 힘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함경남도에서는 정평군과 금야군, 함주군을 비롯해서 도안의 모든 지역들에서 마감곤재 생산 공정들을 보강하고 설비들을 갱신하기 위한 사업을 실속있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강원도를 비롯한 다른 도들에서도 농촌 살림집 건설에 절실히 요구되는 각종 규격의 수지관과 새끼와 외장재, 경화촉진제 등을 생산하기 위한 자재 확보 사업을 선행시키는 것과 함께 대중적 기술혁신의 불길을 세차게 일으켜 건제품의 질을 더욱 높여나가고 있습니다.
1: 함흥시 안의 농업부문 일꾼들과 근로자들이 순간도 각성을 늦추지 않고 있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자연재해로부터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사업에 계속 큰 힘을 놓고 있습니다. 윤윤한 특파기자 만난 함흥시 농업경영위원회 부원 리현건, 과장 주영일 동무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4: 지난 7월에 시안이 6개 저수지들에 대한 바닥 파기를 진행하여 수천 립방미터의 감탕을 퍼냄으로써 많은 비가 내려도 그물을 충분히 잡아들 수 있게 하는 동시에 저수지 감탕을 논밭 지역 개선에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7월에 이어 8월에도 시안이 전반적 지역들에서 88.2km 구간이 용수로와 18km의 배수로들에 대한 물길 가시기와 물풀배기를 정상적으로 진행해서 물 통과 능력을 높이고 그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게 대처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시에서는 시안 여러 지역들에 전개된 10여 개소의 배수장들에 대한 점검보수에 힘을 넣어서 이미 시각에 폭우가 쏟아져도 제때 물을 뽑을 수 있게 철저한 대책을 세워나가고 있습니다.
5: 시안의 모든 농장들에서는 지금 있을 수 있는 태풍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강냉이 밭들에 대한 둘레 새끼줄 누르기와 주변 도랑치기, 도랑 깊이 파주기를 비롯한 사전 대책들을 빈틈없이 세워나가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여러 가지 생리 활성 물질들을 예견성 있게 다 갖춰놓고 일단 논밭이 침수되면 제때 시비하여 피해를 빨리 가시내기 위한 사전 대책들을 세워나가고 있습니다.
3: 다음 소식. 캐나다인들 속에서 미국 상품 배척 기운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발표된 조사 자료에 의하면 캐나다인의 절반 이상이 미국산 자동차 구입을 반대하고 있으며 인구의 60%가 미국산 알코올 음료를, 인구의 70% 이상이 미국산 달걀, 우유 제품을

0: 구입하려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많은 캐나다인들이 식료품과 알코올 음료를 구입할 때 생산지를 확인하고 미국산 상품은 구입하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의 관세 압박으로 두 나라 사이의 무역 마찰이 격화된 이래 캐나다에서 반미 감정이 고조되어 미국 상품 판매량은 대폭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1: 노이칠란드의 브란덴부르그주에 있는 한 중학교에서 27일 칼부림 범죄가 발생했습니다. 이날 19살 난 청년이 학교에 뛰어들어 마구 칼부림을 해서 두 명을 살해했습니다. 이 시간 보도를 마칩니다. 담당의 박은봉, 강철남이었습니다. 여기는 평양입니다.
2: 이 시간에는 2025년에 창작된 가요 우리는 조선 사람을 보내드리겠습니다. 가요는 그 누구도 걸어보지 못한 역사의 초행길을 구람없이 걸으며 자기의 존엄을 빛나게 수호해온 용예도 높이 견결한 개척정신과 애국의지로 사회주의 조선의 강대함을 억세게 뚫어뜨려갈 천만 군민의 억센 신념을 강렬한 소정과 꾸밈없는 시호들로 형상하고 있습니다.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인민을 끝없이 존중하고 인민의 이익을 절대시하며 인민들을 참다운 어머니 심정으로 보살펴 주어야 합니다. 이 시간에는 흉용일화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물고기 가공장에서 하신 인사. 인민을 하늘처럼 떠받드시며 인민을 찾아 끊임없이 이어가시는 경리하는 총비서 동지의 현지지도 총말리길에는 참으로 감동 깊은 일화들이 수많이 새겨져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0여 년 전인 2014년 11월 18일에 조국의 동해 포구에서 꽃피난 이야기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그날 이른 아침 경리하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만선의 백고 동설이 높이 울리는 18호 수산 사업소를 찾으셨습니다. 당시 사업소의 일꾼들과 종업원들은 황금의 역사 창조의 선구자로 내세워준 당의 믿음을 심장 깊이 새기고 힘찬 투쟁을 벌여서 물고기 대풍을 마련하고 있었습니다. 물고기 폭포 쏟아지는 부두와 만선기 날리며 돌아온 단풍어 고깃배, 금괴 같은 물고기 냉동 블로커들이 가득 쌓인 냉동고를 만족 속에 돌아보시며 그이께서는 사업소의 일꾼들과 오르공들은 당종책을 교과서의 체계를 외우듯이 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온옷과 피와 땀으로 결사 관철한 좋은 투사들이라고 감높은 평가를 안겨주셨습니다. 그러시고는 조림 창고로 향하셨습니다. 그때 그의 앞에 또다시 흐뭇한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이 앞의 물고기 가공장에는 방금 잡아들인 물고기가 무더기 쌓여 있었는데 여성들이 한창 선별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잠시 발걸음을 멈추신 그이께로 지배인이 다가서며 그들이 사업소 종업원들과 가족들이라고 말씀 올렸습니다. 꿈결에도 뵙고 싶던 경리하는 총비서 동지를 자기들의 작업장에 모신 사업소 종업원들과 가족들의 가슴마다에서는 뜨거운 격정의 파도가 일렁이었습니다. 산같이 쌓은 그리움을 터치며 한달음에 달려가 안기고 싶은 심정이었지만 그들 모두는 작업 현장이 험하고 또 그이의 귀중한 흉용시간을 조금이라도 지체시키면 어찌하랴 하는 생각으로 울렁이는 가슴을 애써 눅자치며 눈물을 머금은 채 계속 일선을 다그쳤습니다. 바로 그 순간에 만 사람을 놀려는 가슴 뜨거운 화폭이 펼쳐졌습니다. 경리하는 총비서 동지께서 환한 미소를 지으시며 그들 모두에게 먼저 뜨거운 인사를 보내시는 것이었습니다. 동행한 사업소의 일꾼들이 너무 송구스러운 몸들바를 몰라하는데 경리하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작업하는 여성들이 수산사업소 종업원 가족들이라고 하는데 가족들까지 당의 수산정책 관철에 떨쳐나섰다고, 수산사업소 종업원 가족들이 물고기를 잡아왔다고 하면 모두가 스스로 달려나와 물고기 운반과 가공을 맡아 한다고 하는데 집단의 이익을 위하여 자기의 성실한 땀을 바치는 것은 좋은 일이라고 높이 평가해 주셨습니다. 그러시고는 엄지손가락을 높이 쳐들어 보이시며 수산사업소의 종업원들과 가족들은 모두가 투출한 당종책 관철자 애국자들이라고 지하해 주셨습니다. 순간 막혔던 물먹이 터진 듯 물고기 가공장에서 일하던 여성들 모두가 참고 참던 눈물을 쏟으며 일제히 만세의 환호성을 터쳐올렸습니다.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잘 깊은 시선으로 바라보시며 걸음을 옮기시던 경리하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발을 동동 구르면서 따라서는 그들에게 다시 또다시 정 깊은 인사를 보내시었습니다. 진정 눈물 없이 우러를 수 없는 위대한 오보이의 그 모습 앞에서 일꾼들은 목이 꽉 메어 정시 뜨거운 것을 삼키고야 말았습니다. 어찌 그렇지 않겠습니까?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유모를 가슴 깊이 새기시고 자신의 천만 녹

보를 받으시오. 이 땅에 다비주의 바다 향기 찬움치는 황금의 해에 새 역사를 펼쳐주신 교미하는 송비소동지. 그 운동만으로도 온 나라 어머니들과 병사들, 우리 민 모두의 다함없는 고마움의 인사를 받으셔야 할 그이께서 평범한 수산사업소 종업원들과 가족들의 수고를 헤아려 거듭거듭 인사를 하셨으니 그들은 이름할 수 없는 격정에 북받쳐 하염없이 눈물만 흘렸습니다. 그때 물고기 가공장에서 일하던 여성들은 모두가 온 한해 바다에서 살다시피 하는 남편들과 아들들에게 편지를 한장 써도 집 걱정은 하지 말고 우리 원수님 기뻐하시게 물고기만 많이 잡아달라는 당부를 적어보내던 평범한 아내들과 어머니들이었습니다. 집중 오로 작업만 개시되면 스스로 사업소에 달려나와 처리 작업을 벌리던 편지 없는 종업원들이었습니다. 그때도 김장철이었건만 그들은 자기 집 김치떡은 후에 채워도 우리 병사들에게 보내줄 물고기부터 사업소 냉동고에 가득 쌓아야 한다고 하면서 앞을 다투어 떨쳐 나섰었습니다. 바로 그 마음들이 그리도 소중하시었기에 그들이 바쳐온 땀과 노력을 속속들이 헤아려 보셨기에 격려하는 총비소동지께서는 그토록 뜨거운 인사를 거듭거듭 보내주신 것이었습니다. 이날 그이께서는 수산사업소 일꾼들과 종업원 가족들이 오늘 자신에게 큰 힘과 용기를 주었다고 하시면서 물고기 가공장에서 일하던 여성들까지 다 불러 영광의 기념사진을 찍으시는 크나큰 은정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의 격려하는 총비소동지께서 평범한 여성들에게 하신 인사. 정녕 그것은 그의 위대한 심장에 간직된 우리 민에 대한 끝없는 존경의 발현인 동시에 자기 한 가정보다 초소의 병사들을 먼저 생각할 줄 알고 아낌없는 땀과 노력으로 사회주의 조국을 받들 줄 아는 동해 포구의 성실한 여성들에 대한 각별한 사랑이고 뜨거운 격려였습니다. 물고기 가공장에서 하신 인사. 지금까지 혁명 일화를 보내드렸습니다.

0: 조선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제9기 제2차 회의가 진행되었습니다. 조선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제9기 제2차 회의가 8월 29일에 진행되었습니다. 조선노동당 총비서 조선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신 경야는 김종훈 동지께서 회의를 지도하셨습니다. 조선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위원들이 회의에 참가했습니다. 회의에서는 최근 조선노동당 조선인민군위원회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성의 정치군사활동에 대한 평가가 있었으며 차후 국방사업 전반의 개선과 발전을 위한 일련의 조직기구적 개편안들이 토의되었습니다. 회의에서는 조직 문제가 토의되었습니다. 조선노동당 조항위원회 정치국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성 고문 박정천 동지를 당중앙위원회 위원,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으로, 조선인민군 보위국장 유광우 동지를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으로, 조선인민군 공군정치위원 엄주호 동지를 당중앙위원회 위원으로 보선할 때 대하여 승인했습니다. 당중앙군사위원회는 주요 직계 군 지휘관들의 직무 변동 문제를 심의하고 당중앙위원회 정치국의 비준을 받은 데 따라 다음과 같이 결정했습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성 고문 박정천 동지를 당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으로 보선했습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상 노광철 동지를 해임하고 당중앙지도기관에서 소환하여 당중앙위원회 군수공업부 제1부부장으로 임명했습니다. 조선인민군 총정치국장 김성기 동지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상으로 임명했습니다. 조선인민군 보위국장 유광우 동지를 조선인민군 총정치국 제1부국장으로, 조선인민군 공군정치위원 엄주호 동지를 조선인민군 보위국장으로 임명했습니다. 조선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는 새 직무에 착수하는 주요 지휘관들이 우리 당의 강군건설 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당의 군사노선과 방침 관철에서 무한한 헌신성과 비상이 높은 활동성으로 맡은 자기의 역할을 책임적으로 다해 나가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했습니다.
1: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국방력 강화에 특출한 공헌을 한 주요 성원들에게 국가 표창을 수여하시었습니다. 조선노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신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8월 29일 당중앙위원회 본부에서 새로운 무기 전투 체계들의 개발과 성능 제고에서 획기적 우위를 가지는 과학기술적 문제들을 해결하고 우리 무력의 군사기술적 강세를 고도화하는 데 중대한 공헌을 한 주요 국방연구기관 과학자 연구사 일꾼들을 만나시고 축하 격려하시었습니다. 조선노동당 조항위원회 비서 저춘영 동지와 조선노동당 조항위원회 제1부부장 김종식 동지가 표창 수여식에 참가했습니다. 역사적인 당제 9차대위가 제시한 무력 현대화 방침을 높이 받들고 국방과학연구 부문에서는 최근 전쟁 수행과 억제력 강화에서 하나의 사변으로 되는 괄목할 특허기술들을 개발 창조함으로써 우리 군사기술력의 독보적인 발전상을 또다시 힘있게 과시했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 국방력 강화에 특출한 공헌을 한 성원들에게 국가 표창을 수여함에 관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을 전달하시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영칭호와 함께 금별메달 및 국기훈장 제1급 김일성 훈장을 과학자, 연구사 일꾼들에게 직접 수여하시었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최근 국방과학연구 부문에서 개발 도입한 혁신적인 특허 군사과학기술 성과들은 우리 군대 무기 전투 체계들의 현대성을 획기적으로 제고할 수 있는 확고한 전망을 열어놓은 일대 혁명으로 된다고 높이 평가하시면서 조선민주주의민공화국 정부의 이름으로 국방과학연구집단의 지남없는 노력과 애국적 헌신, 영적 공헌에 뜨거운 경의를 표하시었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당과 혁명, 조국과 인민에 대한 무한한 충성심과 전무한 창조력을 발휘하며 우리 국가의 힘과 존의를 무기의 과학기술력으로 담보해 나가는 국방과학 전사들이야말로 애국자 중의 애국자, 영 중의 영들이라고 하시면서 당중앙의 군사전략적 기도를 관철함에 항상 완벽한 국방과학연구집단의 거대한 역할에 받들려 우리 공화국은 언제나 백승의 높은 권위와 용예를 줄기차게 전치해가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우리의 우수한 국방과학연구집단이 위대한 우리 국가와 인민을 위하여 자위강국의 무장을 더욱 압도적으로 더욱 강력하게 다져나가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며 그들을 사랑의 한품에 안으시고 뜻깊은 기념사진을 찍으시었습니다. 조국과 인민의 안겨주는 가장 감높은 용의를 받아하는 국방과학자, 연구사, 일꾼들은 김정은 동지의 원대한 뜻과 웅지를 일심 충성으로 받들어 국가 방위력 강화의 더 높은 고지를 향해 맹렬하게 돌진함으로써 당과 혁명 앞에 지닌 성스러운 책임과 본분을 다해갈 불같은 맹세를 다짐했습니다.
2: 종합보도입니다. 교육사업을 나라의 흥망성쇠를 좌우하는 만년대계의 사업으로 내세우시고 나라의 교육발전에 언제나 깊은 관심을 돌리고 계시는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의 불멸의 업적은 이 2014년 8월 30일에 발표하신 불후의 고전적노작 새세기 교육혁명을 일으켜 우리나라를 교육의 나라 인재강국으로 빛내이자에도 뜨겁게 깃들어 있습니다. 기자와 만난 교육성 연구원 류성호 동지는 노작의 구절구절마다에 우리의 교육을 하루빨리 세계적인 수준에 올려세우시려는 절세위인의 숭고한 뜻이 그대로 맥박치고 있다고 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3: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노작에서 우리 당은 주체 혁명의 만년 토대를 공고히 하며 북강 조국 건설에서 비약을 일으키기 위하여 새로운 교육혁명을 일으킬 것을 결심하였다고 하시면서 교육부문 앞에 새세기 교육혁명을 일으켜 우리나라를 교육의 나라, 인재강국으로 빛내이자라는 구호를 제시하셨습니다. 모든 청소년 학생들을 강국 건설의 믿음직한 육군으로 키우며 전민 과학기술 인재화를 실현하여 우리나라를 교육강국으로 되게 하는 것을 새세기 교육혁명의 목표로 정해주신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그 수행에서 나서는 가업과 방도들도 구체적으로 밝혀주셨습니다. 중등 일반 교육을 결정적으로 강화할 때 대한 문제, 교육 체계를 완비하고 교육 사업에 대한 지도 관리를 개선할 때 대한 문제, 학생들에게 숭고한 정신과 높은 창조력을 키워줄 수 있도록 교육 내용과 방법을 혁신할 때 대한 문제 등이 구체적으로 밝혀져 있는 노작은 나라의 교육 사업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키는 데서 항구적으로 틀어지고 나가야 할 강령적 지침입니다.
2: 노작이 발표된 때로부터 지난 12년간은 나라의 교육 발전을 위한 사업에 언제나 깊은 관심을 돌리시며 끝없는 심혈과 노고를 바쳐오신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의 현명한 용도에 의해서 우리의 교육이 명백한 발전 궤도를 따라 줄기차게 전진해온 나날들이었다고 하면서 교육성 국장 백진규 동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4: 당 제8차 대회의 높은 연단에서 교육 내용과 방법, 교수관리 제도를 끊임없이 갱신하는 것을 교육혁명을 다구치게 한 중요한 과업으로 제시하신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당중앙 전원회의들을 비롯한 중요 계기들에서 교육혁명에서 기본은 교육구조와 내용, 방법을 발전시키는 것이라는 데 대하여 다시금 강조하셨습니다.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의 숭고한 뜻을 높이 받들고 보통교육부문에서 지역의 경제 지리적 특성과 학생들의 천성과 소질에 따르는 선택 과목 교육이 진행되는 등 여러 가지 선진적인 교수 방법들과 과외 교육 방법들이 새롭게 창조되었고 고등교육 부문이 교수의 효과성, 효율성을 높일 수 있게 하는 연구용 교수 방법, 연구용 학습 방법을 도입하는 대로 꼬이 방향 전환을 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수많은 학교와 분교, 유치원들이 번복이 수준으로 새로 건설되거나 현대적으로 개건되어 교육혁명 수행을 힘있게 고무하였습니다. 격려하는 청비서동지께서는 최고인민회의 제15기 제1차 회의에서 하신 시정연설에서 후대 육성, 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사업은 항상 우리 국가 정책의 제1순위라고 하시면서 특히 중앙과 지방, 도시와 농촌의 교육 수준 차이를 줄이는 데서 나서는 재반 과업들을 국가적인 대책을 강력히 세워 집행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셨습니다. 정말이지 나라의 교육 발전을 위해서라면 구 무엇도 아끼지 않으시며 끝없는 사색과 로고를 바쳐가시는 절세 위인의 손길 아래 우리 조국은 머지않아 선진 교육국이라는 또 하나의 자랑스러운 명함을 역사에 기록하게 될 것입니다.
5: 만수대 온도계 높이 모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와 위대한 용도자 김종일 동지의 동상을 찾아 29일 청년 교육일꾼 대표단이 경모예정을 표시했습니다. 대표단 성원들은 제1동포 자녀들을 애국위협의 미래를 또메고 나갈 믿음직한 계승자들로 키워주시며 청년의 민주주의적 민족교육 발전에 불멸의 공헌을 하신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동상에 꽃다발을 진정하고 인사를 드렸습니다.
2: 강계 강철공장의 노동계급이 당장 전원회의 결정을 높이 받들고 지방건설에 필요한 철강제 생산에서 대중적 기술혁신운동의 위력을 힘있게 과시하고 있습니다. 공장에서는 노동자, 기술자들의 창의 창발성을 적극 개발시켜 현행 생산과 정비 보강에서 제기되는 기술적 문제들을 적시적으로 풀어나가도록 조직정치 사업을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기술기능 수준 제고를 위한 기술학습이 실속있게 진행돼서 종업원들의 평균 급수가 높아지고 창의관 명수들이 늘어나는 속에 철강제 생산이 지난해 같은 시기보다 1.2배로 장성되었습니다. 용해 직장의 노동자들이 유도로의 안전한 운영을 위한 새로운 장치를 제작 설치하고 파쇄기의 대형 피대바퀴를 자체의 힘으로 만들어내므로써 생산을 정상화할 수 있는 담보를 마련했습니다. 대중적 기술혁신운동의 한 사람같이 떨쳐나선 아변 직장의 노동자 기술자들은 가열기를 비롯한 설비 개조에 서로의 창조적 지혜를 합쳐가며 생산성을 끌어올렸습니다. 공무직장에서도 소재 설치의 신속성을 보장하고 각종 부속품을 질적으로 가공할 수 있는 기술혁신안들을 받아들여 설비들의 보수 시간을 단축하고 공장의 전반적인 설비 리용률을 높이는 데 기여했습니다. 날로 늘어나는 철강제 수요를 원만히 보장하기 위해 공장에서는 능력이 큰 전기제철 공정을 꾸릴 대담한 목표를 세우고 해당 단위들과의 연계 밑에 설비 제작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과학기술의 힘에 생산 장성의 예비도 있고 질 제고의 묘술도 있다는 확고한 관점 밑에 공장의 일꾼들과 노동계급은 정비 보강을 계획적으로 내밀며 공정 간 연계를 긴밀히 하여 지방건설에 필요한 철강제 생산을 늘리고 있습니다.
5: 역사적인 당제 9차 대회가 열린 뜻깊은 올해를 알곡 중산 성과로 빛낼 일념안고 농업부문 일꾼들과 근로자들이 가을고지와 나달털기 준비 사업을 예견성 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업위원회와 각급 농업지도기관 일꾼들은 농사를 잘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과적으로 결속하는 것 또한 그에 못지않게 중요하다는 것을 명심하고 농기계 수리 정비와 영농물자 보장을 위한 작전과 지휘를 치밀하게 하고 있습니다. 황해남도에서 농업부문 일꾼들과 근로자들 속에 가을고지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시키기 위한 정치사업을 공세적으로 벌이는 한편 필요한 농기계들을 도많이 마련하기 위한 사업에 힘을 놓고 있습니다. 온천군, 안악군, 옹진군에서 지난 시기 농기계 리용에서 나타났던 편향들을 극복하고 수십 대의 비료종합수확기를 비롯한 각종 수확기들을 실종에 맞게 확보하면서 가을고지 준비를 실속있게 하고 있습니다. 농기계 출동식과 기술 강습, 기술 전수회를 의있게 조직한 평안남도에서 가을고지와 나달털기에 사소한 지장이 없도록 사전 대책을 철저히 세우고 있습니다. 안주시, 평원군, 숙천군의 농촌들에서 농기계들의 기술 준비 상태를 구체적으로 따져보면서 트랙터와 탈곡기들의 수리 정비를 간직해 하는 한편 부속품, 부분품들도 충분히 장만해놓고 있습니다. 평안북도, 황해북도의 농업근로자들이 품들여 심어 가꾼 귀중한 나달을 호실없이 거둬들이기 위한 준비를 빈틈없이 갖추고 있습니다. 농산작업의 기계화 비중을 늘리기 위해 정주시와 염주군, 동림군, 사리원시, 황주군, 봉산군에서 예비와 잠재력을 적극 탐구 동원하는 것과 함께 중소농기구 확보 사업도 동시에 내밀고 있습니다. 평양시와 함경남도, 함경북도, 남포시 등지의 일꾼들과 농업근로자들도 올해 농사의 성과적 결속을 위해 이동식 나달 권조기 제작과 탈곡장, 나달 권조장 보수, 포존, 도로관리 등 운반과 보관에서 빈 구석이 없는가를 구체적으로 따져가면서 가을고지와 나달털기 준비를 알심있게 해나가고 있습니다.
2: 당제 구차대회 결정관철에 떨쳐나선 황해북도 봉산군 안의 농업부문 일꾼들과 농장원들이 풍요한 가을을 안아오기에 당면한 농작물 후반기 비배관리에 힘을 놓고 있습니다. 군 농업경영위원회에서는 군 안의 농장들에서 불리한 기상기후 조건에 맞게 농작물 비배관리를 과학기술적으로 진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원회에서는 처녀대의 분무기와 군 유기질 복합비료 공장에서 자체로 생산한 시안산 유산 칼슘을 비롯한 질 높은 용량액들을 농장들에 충분히 공급해서 이상기후 현상에 대처할 수 있는 준비를 철저히 갖추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7월 하순부터 모든 농장들에서 농작물들에 대한 주 2차 용량액 분무를 정상화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기자와 만난 황해북도 봉산군 지탑 목화농장 부경리 리용덕 동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6: 현재 우리 농장 농표 작황은 아주 좋습니다. 초기 유형 상태가 좋았고 해비 침률이 높은 것으로 해서 생육 상태가 좋아졌습니다. 이에 자만하지 않고 높은 온도의 날씨권을 이겨내면서 후반기 비배관리를 더욱 잘하게 한 사업을 꾸준히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농장에서는 용량 강아지와 병유증 피해를 막기 위한 살충제와 살균제 시비도 꾸준히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을고지 시기가 다가오는 데 맞게 알곡을 제때 탈거할 수 있게 탈곡기들의 수정비를 기본적으로 결속하였습니다.
2: 한현 군에서는 논판 양호를 장려할 때 대한 당의 뜻을 높이 받들고 논판 매기 양호를 적진원들의 적극 도입하는 사업을 강하게 내밀어 지금 그 독을 톡톡히 보고 있습니다. 토성리, 지탑리, 묘성리를 비롯한 여러 농장 수십여 정부의 논들에 논판 매기 양호 방법과 기술이 도입돼서 논뼈 작황이 다른 논들에 비해 눈에 띄게 좋아지고 매기들의 생육 상태가 나를 따라 개선돼 가고 있습니다.
5: 다음, 나미비아 대통령이 26일 한 행사에서 연설하면서 나라의 경제 발전을 위해 단결할 것을 호소했습니다. 그는 선열들의 희생적인 투쟁으로 정치적 자유와 자주권을 쟁취한 후 지난 수십 년 동안 나미비아는 경제적 해방을 이룩하고 주민들의 물질 생활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해왔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모두가 단결하여 빈궁과 실업, 불평등, 부정부패를 반대하며 나라의 풍부한 자연부원을 경제발전과 주민생활 개선에 효과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투쟁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종합보도를 마칩니다. 담당의 림경순, 고정욱이었습니다. 여기는 평양입니다. 내일은 8월 31일 월요일, 음력으로 7월 19일입니다.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나라는 전반적 지역에 구름이 끼면서 삼둥, 경흥을 비롯한 중부 이북의 일부 지역과 고성, 통천, 개성에서 비가 내렸습니다. 그리고 천마, 시중을 비롯한 서해안, 내륙의 일부 지역과 금야, 고원에서 새벽과 오전 사이에 안개가 꼈습니다. 오늘 밤과 내일 우리나라는 저기압골과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밤 평양시에서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화평, 무산을 비롯한 북부의 일부 지역에서 주로 개이겠으며 그 밖의 지역에서는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내일 평양시에서 대체로 흐려서 일부 지역에서 오후와 밤한때 2mm 미만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평안북도 자강도에서 주로 개었다가 대체로 흐리겠으며 그 밖의 지역에는 구름이 끼면서 남부, 동해안을 위주로 대부분 지역에서 비가 내리겠습니다. 예견되는 강수량은 개성시와 연안, 리원, 김책을 비롯한 항해남도, 함경남북도 바닷가의 국부적 지역에서 30 내지 50mm, 부분적으로 70mm 정도, 남부, 동해안의 대부분 지역에서 10 내지 30mm, 그 밖의 지역에서는 10mm 미만입니다. 바람은 오늘 밤 동해안 지역에서 남동풍이, 그 밖의 지역에서는 남서풍이 초당 1 내지 3m로 불겠으며 내일은 전반적 지역에서 북동풍이 초당 1 내지 3m로 불겠습니다. 각 지방별 날씨를 보면 평양시는 오늘 밤 대체로 흐리겠으며 내일은 대체로 흐려서 일부 지역에서 오후와 밤한때 약간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27도씨로서 평년보다 1도씨 낮았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22도씨, 낮 최고 기온은 28도씨 정도 되겠습니다. 오늘 밤 평성, 신의주, 해주, 사리원, 강계, 원산, 함흥, 남포, 개송 씨는 대체로 흐리겠으며 청진, 해산, 라선 씨는 주로 개이겠습니다. 내일 평송 씨는 대체로 흐려서 오후와 밤 한때 약간의 비가 내리겠으며 신의주, 강계 씨는 새벽에 주로 개였다가 오전부터 점차 흐리겠습니다. 해주 씨는 새벽에 대체로 흐렸다가 오전부터 때때로 비가 내리겠으며

평송 21도씨, 28도씨, 신의주 20도씨, 31도씨, 해주 23도씨, 27도씨, 사리원 22도씨, 27도씨, 강계 15도씨, 28도씨, 원산 21도씨, 24도씨, 함흥 20도씨, 26도씨, 청진 19도씨, 25도씨, 해산 13도씨, 26도씨, 남포 22도씨, 28도씨, 라손 18도씨, 24도씨, 개송 22도씨, 25도씨 정도로 예견됩니다. 다음은 바다 날씨입니다. 오늘 밤 조선 동해 해상에서는 남동풍이 초당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으며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조선 서해 해상에서는 북풍이 초당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으며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내일 조선 동해 해상에서는 동풍이 초당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으며 비가 내리겠습니다. 조선 서해 해상에서는 북동풍이 초당 4 내지 7m로 불다가 초당 7 내지 10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5m로 일겠으며 비가 내리겠습니다. 모레 조선 동해 해상에서는 북동풍이 초당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조선 서해 해상에서는 북동풍이 초당 7 내지 10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여기는 평양입니다. 9월 2일부터 6일까지 예견되는 바다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9월 2일 조선 동해 해상에서는 북서풍이 불다가 북동풍이 초당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조선 서해 해상에서는 북동풍이 초당 7 내지 10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3일 강원도 함경남도 해상에서는 동풍이 초당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함경북도 해상에서는 북서풍이 불다가 남서풍이 초당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조선 서해 해상에서는 북동풍이 초당 7 내지 10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4일 전반 해상에서 북동풍이 초당 7 내지 10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5일 조선 동해 해상에서는 북동풍이 초당 7 내지 10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2m로 일겠습니다. 평안남북도 해상에서는 북동풍이 초당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황해남도 해상에서는 북동풍이 초당 7 내지 10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6일 전반 해상에서 북동풍이 초당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0: 조선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제9기 제2차 회의가 진행되었습니다. 조선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제9기 제2차 회의가 8월 29일에 진행되었습니다. 조선노동당 총비서, 조선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신 경의하는 김정운 동지께서 회의를 지도하셨습니다. 조선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위원들이 회의에 참가했습니다. 회의에서는 최근 조선노동당 조선인민군위원회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성의 정치군사 활동에 대한 평가가 있었으며 차후 국방사업 전반의 개선과 발전을 위한 일련의 조직기구조 개편안들이 토의되었습니다. 회의에서는 조직 문제가 토의되었습니다.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성 고문 박정천 동지를 당중앙위원회 위원,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으로, 조선인민군 보위국장 유광호 동지를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으로, 조선인민군 공군 정치위원 엄주호 동지를 당중앙위원회 위원으로 보선할 때 대하여 승인했습니다. 당중앙군사위원회는 주요 직제 고운 지휘관들의 직무 변동 문제를 심의하고 당중앙위원회 정치국의 비준을 받은 데 따라 다음과 같이 결정했습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성 고문 박정천 동지를 당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으로 보선했습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상 노광철 동지를 해임하고 당중앙지도기관에서 소환하여 당중앙위원회 군수공업부 제1부부장으로 임명했습니다. 조선인민군 총정치국장 김성기 동지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상으로 임명했습니다. 조선인민군 보위국장 유광호 동지를 조선인민군 총정치국 제1부국장으로, 조선인민군 공군정치위원 엄주호 동지를 조선인민군 보위국장으로 임명했습니다. 조선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는 새 직무에 착수하는 주요 지휘관들이 우리 당의 강군 건설 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당의 군사 로선과 방침 관철에서 무한한 헌신성과 비상이 높은 활동성으로 맡은 자기의 역할을 책임적으로 다해 나가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했습니다.
1: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국방력 강화에 특출한 공헌을 한 주요 성원들에게 국가 표창을 수여하시었습니다. 조선노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신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8월 29일 당중앙위원회 본부에서 새로운 무기 전투 체계들의 개발과 성능 제고에서 획기적 우위를 가지는 과학기술적 문제들을 해결하고 우리 무력의 군사기술적 강세를 고도화하는 데 중대한 공헌을 한 주요 국방연구기관 과학자 연구사 일꾼들을 만나시고 축하 격려하시었습니다.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비서 저춘영 동지와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 김종식 동지가 표창 수여식에 참가했습니다. 역사적인 당제 9차대위가 제시한 무력 현대화 방침을 높이 받들고 국방과학연구 부문에서는 최근 전쟁 수행과 억제력 강화에서 하나의 사변으로 되는 괄목할 특허 기술들을 개발 창조함으로써 우리 군사기술력의 독보적인 발전상을 또다시 힘있게 과시했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 국방력 강화에 특출한 공헌을 한 성원들에게 국가 표창을 수여함에 관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을 전달하시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영칭호와 함께 금별 메달 및 국기훈장 제1급, 김일성 훈장을 과학자 연구사 일꾼들에게 직접 수여하시었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최근 국방과학연구 부문에서 개발 도입한 혁신적인 특허 군사과학 기술 성과들은 우리 군대 무기 전투 체계들의 현대성을 획기적으로 제고할 수 있는 확고한 전망을 열어놓은 일대 혁명으로 된다고 높이 평가하시면서 조선민주주의민공화국 정부의 이름으로 국방과학연구집단의 지남없는 노력과 애국적 헌신, 영적 공헌에 뜨거운 경의를 표하시었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당과 혁명, 조국과 인민에 대한 무한한 충성심과 전무한 창조력을 발휘하며 우리 국가의 힘과 존의를 무비의 과학기술력으로 담보해 나가는 국

0: 국방과 전사들이야말로 애국자 중에 애국자, 영 중에 영들이라고 하시면서 당중앙의 군사전략적 기도를 관철함에 항상 완벽한 국방과학 연구집단의 거대한 역할에 받들려 우리 공화국은 언제나 백성의 높은 권위와 용예를 줄기차게 전치해가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우리의 우수한 국방과학 연구집단이 위대한 우리 국가와 인민을 위하여 자위 강국의 무장을 더욱 압도적으로, 더욱 강력하게 다져 나가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며, 그들을 사랑의 한 품에 안으시고 뜻깊은 기념 사진을 찍으시었습니다. 조국과 인민의 안겨주는 가장 감높은 용의를 받아 하는 국방과학자 연구사 일꾼들은 김정은 동지의 원대한 뜻과 웅지를 일심 충성으로 받들어 국가 방위력 강화의 더 높은 고지를 향해 맹렬하게 돌진함으로써 당과 혁명 앞에 지닌 성스러운 책임과 본분을 다해갈 불같은 맹세를 다짐했습니다.
1: 보도입니다. 탁월한 사상이론 활동과 정력적인 용도로 천만의 가슴마다에 자립의 신념을 백배해 주시고 자력갱생의 리념을 전진의 기치로 높이 들고 나가도록 이끌어 주시는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의 현명한 용도 아래 우리 인민은 겹쳐드는 모든 곤란을 꿋꿋이 이겨내며 눈부신 기적과 위훈을 장조하고 있습니다. 돌이켜보면 인민의 새 생활, 새 문명을 위하여 가장 원대한 리상을 내세우시고 일찍이 있어 본적 없는 통이 큰 건설 작전을 펼치신 경의하는 정비서 동지께서는 그 과정이 그대로 자력갱생의 위력이 남김없이 떨쳐지는 과정으로 되도록 현명하게 이끌어 주셨습니다. 2021년 3월 평양시 1만 세대 살림집 건설 착공식에서 하신 연설에서 경의하는 정비서 동지께서는 아직은 건축 형성 안에서나 볼수 있는 특색 있는 고층, 초고층 살림집들이 이해 말에 가서 성신 송아지구를 꽉 채우게 되면 우리 국가의 잠재력과 우리 인민의 창조력이 다시 한번 크게 과시될 것이라고 하시면서 이 과정에 우리의 주체 건축은 또한 단계 비약하고 발전하게 될 것이며 자기식으로, 자기힘으로, 자기 손으로 새 생활을 창조하고 꾸려나가는 우리의 건설은 더큰 전진력을 가지게 될 것이라고 힘있게 선언하셨습니다. 절세 위인의 숭고한 인민 사랑에 또 받들려 2021년부터 해마다 1만 세대의 살림집이 어김없이 건설돼서 준공하고 그와 별도로 현대적인 보통강 강한다락식 주택구와 대평지구 살림집, 조니거리를 비롯한 수많은 새거리 새 살림집들이 수도 변혁의 자랑찬 창조물들로 훌륭히 일조서게 됐으며 그 과정에 우리 인민은 자기의 힘, 자력갱생의 무궁무진한 위력에 대한 믿음을 더욱 굳게 간직하게 됐습니다. 오직 우리의 힘, 우리의 손, 우리의 식으로 만난을 뚫고 외치며 기적을 창조할 때 대한 우리 당의 불변의 의지는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4차 전원회의에서 새시대 농촌혁명 강령에 제시된 이후 4년간 전국적으로 500여 개 농장에 1,862여 개 농촌 마을에 11만 3천여 세대의 문화주택들이 새로 일조선 현실을 통해서도 만천하에 뚜렷이 과시됐습니다. 어찌 그뿐이겠습니까? 오젯날의 빈포로부터 부자시로 나날이 전변되는 신포시의 경이적인 발전상에도 세계적인 해안 관광 도시인 원산갈마 해안 관광 지구와 같은 문명의 별천지들이며 조국의 서북변 압록강 기술계 일도선 리상적인 농장 도시에도 그리고 우리식 복원 현대화를 상징하는 기념비적 창조물들에도 우리의 힘, 우리의 손으로 부흥번영하는 인민의 낙원을 일도 세우는 위대한 우리 당의 탁월한 영도력이 그대로 응축돼 있습니다. 건설 부문에서만이 아니라 인민경제 각 부문에서도 자력갱생의 리념을 전진의 기치로 높이 들고 기술 복원과 보강, 발전 사업에 더큰 힘을 넣는 과정에 경제 전반이 확고한 장성 궤도에 들어서게 됐고 생산 장성의 물질 기술 쪽 토대가 튼튼히 다져지게 됐습니다. 그 과정에 령성의 노동 계급이 자기 힘에 대한 자신심을 백배한 새 시대 천리마 정신의 창조자들로 억세게 성장했고 상원의 노동 계급도 증산의 봉화를 높이 들고 온 나라를 기적 창조회로 선도하는 선구자들로 미덥게 자라나게 됐습니다.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지난 3월 최고인민회의 제15기 제1차 회의에서 하신 강령적인 시정연설에서 간고함을 무릅쓰고 철저히 자력에 의거하는 원칙과 문제 처리 방식에 일관했기에 우리는 의존심이 아닌 자신심으로 자기의 성스러운 투쟁에 더욱 성실할 수 있었고 그 어떤 확약이나 경

0: 경제적 지원과는 대비할 수 없는 거대한 결실을 성취할 수 있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지난 7월에는 락원군 지방발전정책 대상건설 사업을 현지 지도하시면서 락원포 온실분장과 리원군 바닷가 양식사업소를 도 자체의 힘으로 건설하고 있는 데 대하여 높이 평가하시고 지방발전을 위한 대상건설을 도 자체로 해나가는 데서 함경남도가 기치를 들어야 한다는 크나큰 믿음을 안겨주셨습니다. 우리 당이 리역대 초유의 난관이 중첩되는 속에서 지방변혁의 역사적 과제들을 주저없이 떠안고 강력히 추진하고 있는 것은 그 어떤 외부의 지원이 아니라 자력으로 강성과 번영의 새 시대를 열어나가려는 뜻임없는 의지의 과시이며 사회주의 완전 승리를 이룩할 때까지 자생자결로 번영의 모든 꿈을 이룩하려는 우리 당의 의지는 확고부동합니다. 경의하는 총비서동지의 령도 따라 자력갱생의 위력을 백비하며 만난을 누르고 나아갈 때 가장 간고한 조건에서도 가장 영광스러운 승리, 가장 눈부신 성과를 이룩할 수 있다는 것이 오늘 천만의 가슴마다에 더욱 굳게 간직된 억척불변의 천리입니다. 모든 일꾼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사회주의 건설의 전행정에서 그 위력이 뚜렷이 검증된 자생자결의 혁명정신을 더 높이 발양해 나갈 때 우리 국가의 전면적 부흥을 앞당기기 위한 투쟁에서는 보다 큰 성과들이 이룩되게 될 것입니다.
1: 강주강륜이 제9기 제2차 전원회의 결정을 높이 맞들고 구장지구 탄광윤학교소의 일꾼들과 간부들이 석탄증산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리고 있습니다.
2: 구장지구 탄광연합기업소 실용장 종준용입니다. 그래서 우리 연합기업소에서는 상반년 석탄 생산 계획을 끝낸 데 맞게 하반년도에 들어와서도 매달 인민경제 계획을 어김없이 수행하도록 조직 사업을 빈틈없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석탄 생산 일정 계획을 수행하기 위해서 영동탄광 김광철 돌격대가 8월 굴진 계획을 20일까지 끝낸 것을 비롯하여 고속도 굴진 소대들에서 노력, 솔비, 자재 보장 사업을 책임적으로 진행하여 예비 채탄장을 넉넉히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막장 조건에 맞는 사술 꼰배아 도입을 영동탄광 6갱 1중대와 3중대에서 도입하여 석탄 생산을 높이는 것과 함께 모든 갱들에서 한광차 도화기 운동, 또 교대 간 사회주의 경쟁을 힘있게 벌여 석탄 생산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앞선 단위들을 본다면 영수탄광 2갱이 연합적인 갱별 순위에서 제일 앞섰는데 월 계획을 25일까지 제일 먼저 끝냈고 그에 뒤따라 영동탄광 6갱과 8갱, 9갱, 10갱, 영문탄광 봉천갱, 영수탄광 1갱이 27일 현재까지 월 계획을 앞당겨 끝냈습니다.
1: 당의 새시대 농촌혁명 강령 시행으로 들끓는 함경북도에서 수백 대의 능률 높은 농기계들을 생산해서 시군들에 보내주었습니다. 당제 9차대회가 제시한 새로운 옹이는 계획의 초태 알곡거지를 점령하는 데서 농산 작업의 기계화 비중을 높이는 것이 가지는 중요성을 자각한 도안의 일꾼들은 자체의 힘과 기술로 농기계를 생산하기 위한 작전과 지위를 심화시켰습니다. 강력한 선전선동 역량을 현장들에 발견해서 노동자 기술자들의 혁명열, 투쟁열, 애국열을 북돋아주는 한편 철판, 베어링을 비롯한 자재와 부속품 보상 대책을 예견성 있게 세워나갔습니다. 청진 연결 농기계 공장에서 짧은 기간에 백수십 대의 농기계들을 생산했습니다. 공장에서는 노동자 기술자들이 설계의 요구를 엄격히 준수하도록 요구성을 높이면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과학기술의 힘으로 해결해서 모든 제품들이 기술적 지표에 도달하도록 했습니다. 10여 가지의 부속품을 새로운 재질로 만드는 데 성공했으며 효율적인 지구 장비들을 장안 도입함으로써 농기계들의 정밀도와 생산성을 제고할 수 있는 담보를 마련했습니다. 길주군과 경원군, 온송군 등의 농기계 작업소들에서도 생산 원가를 낮추면서도 능률을 높일 수 있는 합리적인 부속품 가공 및 조립 방법들을 받아들여 농기계 생산을 성과적으로 결속했습니다. 성능이 개선된 밀보리 파종기와 이동식 강냉이 종합탈곡기 등에는 농촌경리의 종합적 기계화 실현에 이바지하려는 도농촌경리위원회 농기계 도입 시험서와 라남 탄광기계공장 노동자 기술자들의 창조적 지혜와 열정이 깃들어 있습니다. 함경북도당위원회 책임 비서 김토일 동지를 비롯한 도안의 일꾼들이 29일 새로 만든 농기계들을 돌아보면서 지역의 자연지리적 특성과 실적에 맞으면서도 농장원들 속에서 수요가 높은 농기계들을 다량 생산하기 위한 대책적 문제들을 토의했습니다. 이날 로동계급의 뜨거운 마음이 담긴 농기계를 실은 자동차들이 시군의 농장들로 출발했습니다.
0: 그 다음 방글라데시에서 26일 550명의 댕구열 환자가 새로 등록됐습니다. 올해 들어와 현재까지 발생한 환자 수는 3만 1,308명에 달했으며 그중 88명이 사망했습니다. 이 나라의 보건기관이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댕구열로 7월에 9,206명, 8월에 1만 6,070명의 환자가 입원했다고 합니다. 이상 보도를 마칩니다. 담당의 정혜련 리영범이었습니다. 여기는 평양입니다.

사람은 누구에게나 생을 주고 자려워준 품이 있다. 혈흔의 정으로 이어져 사랑과 헌신으로 불리우는 그 품도 한 가정의 문턱을 넘어 생각한 적은 없었다. 허나 이 땅에 수천만 자식들을 안아 키워준 위대한 품 속에 우리 살고 있는 것이니 정영원을도 이 나라 아들 딸들이 안기어 사는 어버이의 그 품은 영원한 그 세계는 어디서부터 밝아온 것이었던가.

0: 당신이세요? 아이고, 오늘 같은 날은 좀 일찍이 들어오시지 않고.
1: 그러머니!
0: 아이고, 아이고, 깜짝이야. 아이고, 얘가.
1: 놀랐죠?
0: 학교 선생까지 한다는 애가 그게 뭐냐? 아직도 철부지 때를 못 벗고. 이제 제발 그런 장난을 좀 그만둬라.
1: 얘요? 재미있는데. 남에게 무엇을 하도록 부추기는 제일 좋은 방법은 그것을 하지 못하게 말리는 거라고 했거든요. 그럼 어머니가 하지 말라면 난 계속할 테야.
0: 아이고, 이 갈랭이 같은 거. 해방이 된 지 언젠데 너도 이젠 시집을 가야겠다.
1: 뭐요?
0: 그 전 같으면 내 나이에 아이 둘셋은 거느렸을 텐데.
1: 아, 싫어요. 난 큰아버지랑 큰어머니랑 함께 살 테야. 싫어요, 난.
0: 아이고, 이걸 놔라. 정말. 방 안에서 애들이 나보면 어쩌려고.
1: 야, 성태원. 야, 우리 큰어머니가 제일이야.
0: 오늘이 너희 큰아버지 생일인데 뭐 준비할 게 있어야지. 나라를 찾는다고 한 생을 또 다니느라 나이 60을 훨씬 넘긴 오늘까지도 내 손으로 따끈한 생일상 한번 차려주지 못했구나.
1: 큰어머니, 응? 내 이제 옷 양복점에 갔다 오겠어요. 큰아버지의 양복이 다 됐을 거예요.
0: 그래도 자식이 없는 이 집에서 네가 이젠 딸구실을 다 하는구나. 네 부모들이 살아서 너를 봤으면 얼마나.
1: 야, 큰어머니는 또... 더이미니언의 교육부장까지 하시는 큰아버지이신데 언제까지 큰 낡은 두루마기 자락을 펄럭이며 다니게 하시겠어요? 그렇지 않아도 고로한 민족주의 냄새가 배었다고 뒤에서들 수근거리는데.
0: 그게 정말이니?
2: 엄마, 조혜야.
1: 엄마나, 큰아버지가 오셨어요.
3: 할아버지! 할아버지!
2: 어려. 그래, 숙제들은 다 했냐?
3: 예. 할아버지, 오늘 학교에서 새 노래를 또 배웠어요.
2: 그래. 가만 있자. 자, 옛다.
3: 야, 꼬깡.
2: 어서들 데려가 놀아라. 응?
3: 예.
1: 큰아버지.
2: 배우기냐?
0: 이제 오세요. 아니 여보. 당신 아직 그게 뭐예요? 온통 후탕치를 하고.
1: 정말? 꼭 장난꾸러기인 조통나미를 보는 것 같네. 그렇죠, 큰어머니?
2: 배우가 물 좀 떠오려.
1: 네.
0: 아이고, 또 학교에 나가 애들과 씨름질을 하신 게군요.
2: 아유, 됐어, 됐어.
1: 큰아버지, 자요.
2: 배우가.
1: 네?
2: 그 노인의 학교만화이 그게 뭐냐? 온통 돌부리 천지에 도랑도 제대로 치지 않아 아이들이 흙탕물에서 뛰놀게 하다니 원.
1: 아니, 응? 그럼 또? 이야, 큰아버지, 이젠 학교에 내려와서 제발 그런 일은 그만두세요. 사람들이 웃어요. 큰아버지야 더 교육부장이신데 그 나이에 위신 없이 아이들의 코나 닦아주고 땀내나는 머리까지 빨아준다고 말이에요.
2: 그게 좀 좋아서 애들과 함께 있으면 내 나이까지 다 잊어버리겠다니까. 응? 애들이 그저 할아버지 할아버지 하면서 따르는 걸 보면 다 내 친자식 친손주들로 안아보는 것 같은 게 내 이제야 사는 낙을 보는 것 같다.
1: 큰아버지도 참. 큰아버지, 내 양복 좀 인증 갔다 오겠어요?
2: 가만히 있자, 배우가.
1: 네?
2: 그것은 내가 여기 찾아왔다.
1: 아니, 큰아버지가요? 어디보다요? 어머나, 아니, 이건...
0: 아니, 여보, 이거야 애들 옷이 아니에요.
2: 아이고, 여보, 나야 입고 있는 이 옷이면 되지. 응? 저 초애랑 덕남이 배잔병의 옷이 늘 가슴에 걸렸길래 그 애들 옷으로 지워달랬어.
1: 뭐라고요? 큰아버지 뭐예요? 어떻게 구한 손이라고? 난 몰라요.
2: 혜우가, 너한테는 안 됐다만 외놈들에게 제 부모들을 다 잃고 의지가지할 데 없는 불쌍한 애들이 아니냐? 그래도 저 덕남인 제 아버지가 독립운동을 하다가 잘못된 걸 데리고 왔다만 저 초엔 너무 어려서 돌아간 제 부모들이 누군지도 아직 모르고 있으니.
0: 여보.
2: 제 친부모들이 애들의 정상을 보면 땅속에선들 눈을 감겠니? 응? 혜우가, 그저 이 큰아버지가 자식들에게 옷을 해준 거라고 생각해다오.
0: 큰아버지.
2: 아 참, 내 오늘 용심이들 만났댔다.
1: 예? 아, 그게 정말이에요?
0: 아니 여보, 명진이라니요?
2: 아, 그 왜 우리 혜옥이랑 앞뒷집에서 함께 자란 그 덜렁바오 녀석 있지 않소?
0: 아니, 그 평양 학원에 갔다던 그 명진이가요?
2: 그래, 그래. 그 사람이 김일성 장군님의 친설부대에서 싸운 파견원 동지와 함께 우리 도에 내려왔더구만. 그가 하는 말이 장군님께서 이번에 외놈들과 싸우다 희생된 항일투사 자녀들을 위한 그 유자녀 학원을 내오도록 하셨다오.
1: 네? 유자녀 학원을요?
0: 그게 무슨 말이시오?
2: 글쎄, 장군님께서 산에서 싸우실 때부터 희생된 동지들의 자식들 걱정을 오죽이나 하셨으며 그 가족들과 자녀들의 이름을 적은 수첩을 오늘까지 품고 계셨다지 않겠소? 지금도 그 애들 생각에 밤잠도 들지 못하시고 나라를 세우고 군대를 꾸리는 그 산 같은 큰 애들보다 먼저 유자녀들을 위한 학원부터 내오자고 간곡히 말씀을 하셨다고.
0: 어쩌면
1: 큰 어머니.
2: 정말.

0: 그 고결한 의리심과 사랑에는 내 이 백발이 다 숙여지요. 대호가.
1: 네?
0: 우리 장군님의 하늘같은 뜻을 받도록 애들을 더 잘 키우자꾸나. 응?
1: 알겠어요, 큰아버지.

0: 아니에요.
1: 아이고, 이 밤중에 여기 학교에 있는 줄 모르고 언데를 찾아다녔수다. 그런데 여기서 뭐래요?
0: 우리 장난꾸러기들이 성화에 이 의자들이 되게 울상이 됐구려. 에? 그래, 내 손을 좀 대느라고.
1: 당신도 참.
0: 저 동남이랑 초에는 갔소?
1: 예. 더해 내려온 박은은 동지가 평양으로 데리고 떠났어요. 애들이 학원으로 가면서 할아버지를 어찌 찾던지 겨우.
0: 그래. 그래, 나도 참을 것 같지 못해 여기에 나왔어. 초에 그의 부모들이 김일성 장군님께서 이끄신 조선인민혁명군에서 싸우다 모두 희생됐다니.
1: 장군님께서 그 애를 찾느라고 그토록 마음을 쓰셨다지 않아요? 외놈들의 터벌에 쑥대밭이 된 마을에서 제 할머니의 시체를 부둥켜 안고 목 놓아 울던 게 어제일 같은데, 제 부모의 얼굴도 이름 석자도 모르던 그 애를 장군님께서.
0: 여보, 난 이번에 초에는 물론 우리 덕남이를 보면서 김일성 장군님의 그 넓으신 도량에 눈물을 흘렸소. 그 학원이 어떤 곳이오? 장차 나라를 떠밀고 나갈 기름감들을 키우는 그런 데가 아니오. 난 그저 공산주의자들이 세운 학원이니 그 자식들만 거둬주려니 하고 생각해왔소. 헌데 장군님께서는 비록 정견과 주의 주장은 달라도 나라의 독립을 위해 외놈들과 싸우다 희생된 사람들의 자녀라면 그가 누구든 다 한 품에 하나 두셨으니, 응? 민주가 니들이 이 사실을 알면 얼마나.
1: 여보. 여보, 어서 가시자요. 여기가 기다려요.
0: 그래.

0: 당신한테 정말 용복이었구만.
1: 응? 그건 갑자기 무슨 소리예요?
0: 당신도 알지만 집안의 잔손으로 태어나 나라 잃고 차도 알 길 없는 나를 기다려 당신 혼자 자식도 없이 수십 년간을 소절해 오게 했으니 응? 내 정말 당신한테 죄를 졌소.
1: 넌 당신도 우리 혜옥이가 있지 않나요? 참 여보, 혜옥이와 명진이 그 사람이 남다른 사이 같지 않아요. 어쩐지 걱정이 되는 게.
0: 그래?
1: 예.
0: 그거 참 반가운 일이구만. 어? 근데 걱정이라니.
1: 아, 그 애가 홀 시집을 가면 우린.
0: 하하, 바늘 따라 신을 간 거야. 세상 니치가 아니오. 그 어린 것을 당신 손에 맡기던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이국 땅 어딘가 묻혀있을 그의 아버지를 알면 얼마나 기뻐하겠소.
1: 실은 그러다 백발만 날리는지.
0: 공연한 걱정. 아, 내가 맡아보는 학교에 애들이 있지 않소. 어? 여보, 네, 장모님께서 찾아주신

0: 해서 우리 아이들을 위해 힘껏 일해보겠소. 너친 아무렴 거치 늙었다고 이 마음까지 늙을까? 응?
1: 당신도 참. 아니 여보, 저기 서서 얘기하는데 우리 해옥이와 명진이 그 사람이 아니에요?
0: 어디?
1: 저기.
0: 오, 옳구만.
2: 명진 덕모. 그러니까 이번에 유전의 학원에 교원으로 배치받았단 말이죠?
3: 그래, 장군님께서 종교개혁을 받은 우리 학원 졸업생들을 그 어디보다 먼저 유전의 학원으로 보내시겠어.
2: 축하해요, 명진 덕모.
3: 개혁이, 장군님께서 국내는 물론 국외에서까지 유전애들을 찾느라 애쓰시는 걸 보면 정말 애들의 소식을 모르면 몰라서 걱정이요, 아시면 또 알아서 걱정이시지. 아니, 아는 걱정이 오히려 더 큰 듯 싶단 말이야.
2: 장군님께서요?
3: 정말 바다가 마르면 말랐지 애들을 위하시는 우리 장군님의 사랑에는 끝이 없어.
2: 이야, 그 애들은 얼마나 좋을까.
3: 여기, 우리도 장군님의 고품 속에서 한번 잘 살아보자고. 응? 난 말이야, 이제 기울어나면.
2: 어머나! 야, 이 동무가 정말. 난 몰라요.
3: 왜? 두고 보란데. 내 이제 아들 딸 한 구들 낳고 세상에 보란 듯이 키울 테야. 모두가 부러워하게 말이야. 어때? 자신 있지?
2: 어머나.
3: 어서 대답하란데. 어서.
4: 좋구나. 좋아.
2: 오빠다. 할아버지가.
0: 혜영아, 지원이 대답해라. 아들이고 딸이고 꽝꽝 낳겠다고 말이다.
2: 난 몰라요.
5: 아니, 혜영 도무. 아키가기여.
0: 걱정 마라. 나는 족족내 잘 봐줄 테니까.
1: 뭔 당신도 그만하시오.
0: 멋진데.

0: 아, 부장 동지, 지금 오십니까?
1: 네, 부장 동무요.
0: 예.
1: 야, 새로 오신 도당 조직 부장 동지가 날 찾는다기에, 그, 지금 방에 계시오?
0: 예, 그분이 다른 나라에서도 당섭을 하다가 오셨다는데, 저, 그런데.
1: 왜 그러?
0: 조직 부장 동지가 우리 인민위원회 교육부 일꾼들의 재정리 문제를 토의한다면서, 지금.
1: 재정리라니.
0: 그래서 지금 해옥 선생과 담할.
1: 어? 우리 해옥이 하고?
0: 예.
2: 아닙니다. 우리 아버진 절대로.
3: 엄마! 그만큼 말했는데 아직도 알아듣지 못했어? 동무의 아버지가 독립군 부사령을 할 때 손을 잡자고 찾아왔던 유격대 연락원을 살해하고 그 때문에 처단되었다는 부정 못할 근거가 있는데도 말이오.
2: 아니.
1: 아니. 이게 무슨 소린가?
2: 아닙니다. 아닙니다.
3: 그런 반역자였다니 어떻게 우리와 한 길을 갈 수 있는가? 그리고 동물 데려다 키웠다는 그 큰아버지라는 사람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
2: 뭐라고요? 제발 우리 큰아버지만은 건드리지 말아주십시오. 제발.
3: 민족주의의 그 가정적 근성은 집요하다니까. 명심하오. 조선의 해방은 우리 공산주의자들이 이룩한 거란 말이오. 그런데 공산주의자들이 나라의 종사를 틀어진 이 땅에서 그런 골동품 같은 캐캐 묵은 민족주의 영감을 도교육부장 자리에 앉힌다는 게 말이 되는가? 응? 그리고 도교육부장이란 양반이 제자리에 앉아있을 생각은 안 하고 시골 훈장처럼 학교들에 내려가 참매질이나 하고 코 흘리게들이나 따라다닌다니 그런 로망길을 가지고 어떻게 교권이 보장되고 불의 탈의하적인 결기 이루어지겠는가? 이 더위에 그렇게 사람이 없는데.
2: 그만하시죠.

0: 예우가.
1: 응? 큰아버지.
0: 예우가.
2: 예, 들어오시오. 아, 교육부장 선생이지요. 그 적지 않은 나이에 무척 힘드시겠습니다.
0: 아, 뭐 어려.
2: 그러지 않아도 내 도의 최근 일꾼들을 좀 호되게 비판했습니다. 나이 많은 분에게 큰 부담을 맡겨놓고 혹사시킨다고 말입니다. 이젠 푹 쉬어도 되겠습니다.
0: 권고사직인가요?
2: 예?
0: 이런 경우를 두고 그렇게 말하지요.
2: 무슨 말씀을...
0: 조직부장 선생의 그 말을 들으니 내 왜 일찍이 사직을 청하지 못했던가 하는 후회가 듭니다.
2: 예?
0: 이젠 정말 노마이 든가 봅니다.
2: 그렇게까지야? 어쨌든 제 말에 동감이 가신다니 됐습니다. 솔직한 말로 제 친자식도 키워보지 못한 선생이 지금까지 그런 중임을 맡아본 것도 큰 거지요.
0: 뭐라고요?
2: 어찌겠습니까? 오늘 중으로 부부장 동맥의 사업을 인계하면 되겠습니다.
0: 그렇죠.
2: 예.
0: 아, 가만 저. 근데 우리 해옥의 아버지가 반역자라니. 어떻게 그럴 수가?
2: 아, 아직 모르고 계셨군요. 여기 해방 전에 나온 이 신문 자료를 보십시오.
0: 아니, 이럴 수가? 믿을 수 없습니다. 난 누구보다 그 사람을.
2: 하지만 이 객관적인 사실이야 부정 못하지요. 그리고 선생이 그 사람의 죽음까지야 어떻게 책임질 수 있습니까? 그걸 보았습니까? 그것 보십시오. 냄새나는 물건은 더 들추지 말고 멀찍이 치워서 든든히 덮어놓는 게 첫수가 아니겠습니까?
0: 에? 뭐라고요?
2: 그럼 전 좀 바빠서. 자, 안녕히 가십시오.
0: 이런 청천벽력이 있단 말인가?
3: 아니, 부장동지. 왜 그러십니까? 예.
0: 부부장동. 네, 너무도 제 처지를 잊고 살았구려. 민족주의자인 이 늙은이가 너무도 어리석었단 말일세.
3: 너무 마음 쓰지 마십시오. 평양에 올라간 파주는 동지를 기다려보는 게.
0: 아니, 난 이미 환갑이 훨씬 지났소. 이렇게 되기 썩 전에 물러났어야지. 오죽하면 권고사직을 시켰겠나. 이복의 부부장, 우리 애들을 부탁하네.
3: 선생님,

뜸에 묻히기 마련이고 낙엽은 땅에 묻히는 게 운명이거늘 여기서 벗어날 인생이 과연 있을까?

0: 저런, 얘들아, 그 징검돌이 미끄럽다, 어? 천천히 건너거라, 어, 그래, 천천히. 아, 천천히, 그래, 그래.
1: 할아버지! 할아버지! 할아버지!
0: 어, 어, 어.

0: 그러니 학교에 안 오셨나요? 우리가 얼마나 기다렸다고 할아버지 배고팠어요.
1: 뭐냐? 아니 이 호주제들이 이게 뭐냐? 응? 왕묘 이 녀석 압습이 벌어진 걸 보니 또 나무잡이를 한 개로구나.
0: 응? 할아버지 이거.
1: 응? 이게 뭐냐? 이 돌배가 아니냐? 응?
0: 할아버지. 광명이가 부장 할아버지한테 드리겠다고 땄어요.
2: 맞아요, 할아버지.
1: 녀석들, 너희들이나 먹지 않고.
0: 할아버지, 어서 잡수세요. 자요. 아.
1: 됐다. 됐다.
0: 난 할아버지가 내준 숙제를 다 했거든요. 예, 우리 선생님이 부장 할아버지한테 꼭 보여드리라고 했어요. 자, 보세요. 얼마나 걷겠었나.
1: 어디?
0: 백두산, 압록강,
2: 평양.
1: 그래, 영구나. 응? 영구.
0: 저거, 할아버지 왜 우나요? 할아버지, 울지 말라요.
1: 아니, 아무것도 아니다. 자, 어서들 가서 놀아라.
2: 응? 예!
0: 부장 할아버지, 안녕히 가십시오.
1: 어.
0: 야, 강룡아, 같이 가자!
2: 빨리 와!
1: 얘들아, 이 할아버지는 우리들이 기다리는 그런 할아버지가 못 되는구나.
0: 여보!
1: 어? 아, 당신이요?
3: 왜 앉아 계세요? 그게 돌배가 아니시오?
1: 여보, 이 돌배를 보니 나무는 늙고 삐뚤었어도 그 열매는 달다는 말이, 응? 나에겐 어울리지 않은가 보군요.
3: 그건 무슨 말씀이세요? 혹시...
1: 여보, 난 친아버지의 사랑도 제 자식에 대한 애틋한 정도 모르고 오늘까지 살아왔어. 근데 나에게 도교육부장이란 중책이 너무도 어울리지 않았다는 걸 이제야 깨달은 것 같아.
3: 그러니 사직을 하셨다는 그 소문이 사실이란 말이에요? 예?
1: 여보, 용서하오. 당신에게는 어머니가 될 행복을 빼앗았고 조상에게는 가문의 대를 이을 장선의 핏줄을 끊어놓은 못난 이놈을 말이오. 응? 진짜 불쌍한 고아는 이 늙은이어서 우려.
3: 여보.
4: 선생님! 선생님!
1: 어, 잘했냐?
4: 선생님, 일을 어쩜 졌습니까? 해역동무가 없어졌습니다.
1: 뭐라고?
3: 명진이 사람, 그게 무슨 말인가? 우리 해역이가 없어지다니.
4: 어머니, 학교에 찾아가니 글쎄 이 편지만.
1: 어디? 응?
4: 저,

0: 그런 사람인 줄 정말 몰랐어요. 저 때문에 더구나 저를 키워준 큰아버지와 큰어머니에게까지 더 이상 죄를 지을 수가 없어요. 아버지, 어쩌면 나의 아버지가 그럴 수가. 부모가 될 걸린 누구에게나 있어도 자식의 운명을 끝까지 지켜줄 그런 분이 나에게는 경륜없단 말인가요? 부디 절 찾지 말아주세요.
1: 애호가,
2: 애호가 날 원망해라. 너의 아버지의 운명도 너의 앞날도 지켜주지 못하는

지금까지 정익의 최혁, 그이안의 신영의 최련화, 개혁의 강인숙, 덕남이의 원일정, 서해의 허신정, 명진의 리동혁, 보부장의 저기영, 난민의 김성태, 아이들의 허충국, 려문경. 이상 중앙방송위원회 방송국 창작단 배우들이었습니다. 곽윤 남작, 공은 배우 황보영화 연출, 리철남 편집, 방송극 위대한 품. 오늘은 첫 번째 시간이었습니다. 여기는 평양입니다.

이 시간에는 불후의 고전적 명작 어디에 계십니까? 그리운 장군님을 주제로 한 남성 기악 어디에 계십니까? 그리운 장군님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부르의 고선적 명작 어디에 계십니까? 그리운 장군님을 소재로 한 남성 기악 어디에 계십니까? 그리운 장군님을 보내드렸습니다.

8월 31일 월요일의 방송 순서를 줄여서 알려드리겠습니다. 5시 42분에 시를 보내드립니다. 승리한 용웅들 곁에 6시엔 보도 날씨가 있고 7시에도 보도 날씨 7시 17분 우리 대에 다 해놓아야 한다고 하시며 이런 제목의 방송 8시와 11시에는 조선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제9기 제2차 회의가 진행된 소식과 경리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국방력 강화에 투출한 공언을 한 주요 성원들에게 국가 표창을 수여하신 소식을 보내드립니다. 9시엔 오늘의 중앙신문 개관이 있고 10시엔 보도 11시 7분 로군 구성 우리 당의 수건이 떠올린 평양 번영기 12시에 보도 날씨가 있고 13시에는 제1가는 수건 사부로 내세우시고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4시에는 청년운동 사적관 참관기를 보내드립니다. 혁명의 믿음직한 계승자 시대의 주인공들로 내세워주시며 15시에 보도가 있고 16시와 19시에는 조선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제9기 제2차 회의가 진행된 소식과 경리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국방력 강화에 특출한 공언을 한 주요 성원들에게 국가 표창을 수여하신 소식을 보내드립니다. 16시 7분 기쁨의 파도 행복의 웃음소리 이런 제목의 방송 17시에 보도가 있고 18시에는 로금 구성 흥하는 고장의 행복의 웃음소리 높아간다. 19시 48분에는 시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당에 대한 생각. 20시에 보도가 있고 20시 12분 인민들이 온실농장 덕을 보게 하시려 이런 제목의 방송. 21시에는 종합보도와 날씨. 이어서 음악을 보내드리고 22시에 보도. 22시 28분 방송국 위대한 품 두 번째로서 마지막 시간. 23시 42분에는 혁명가극 음악 중에서 몇 곡을 보내드리겠습니다. 0시부터 방송 마감 시간까지는 음악을 들으시겠습니다. 지금까지 8월 31일 월요일의 방송 순서를 추려서 알려드렸습니다. 우리 방송은 단파 3250, 3320, 6100, 11680kHz로 방송하고 있습니다. 다음 방송은 5시에 시작합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조선중앙방송입니다. 여기는 평양입니다.

0: 영광스러운 우리 조국 조선민주주의 민공화국 만세!
1: 조선인민의 모든 승리의 조직자이며 현도자인 조선노동당 만세!
2: 정치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8월 31일 월요일, 음력으로는 7월 요라우레입니다. 지금부터 오늘 조선중앙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조선중앙 방송은 매일 5시부터 다음날 3시까지 단파 3250, 3320, 6100, 11680kHz로 방송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의 방송 순서를 추려서 말씀드리겠습니다. 5시 42분에 시를 보내드립니다. 승리한 용웅들 곁에 6시엔 보도 날씨가 있고 7시에도 보도 날씨 7시 17분 우리 대에 다 해놓아야 한다고 하시며 이런 제목의 방송 8시와 11시에는 조선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제9기 제2차 회의가 진행된 소식과 경야는 김정은 동지께서 국방력 강화에 특출한 공헌을 한 주요 성원들에게 국가 표창을 수여하신 소식을 보내드립니다. 9시 오늘의 중앙신문 개관이 있고 10시엔 보도, 11시 7분 로금 구성, 우리 당의 수군이 떠올린 평양 번영기, 12시에 보도 날씨가 있고 13시에는 제1가는 수군 사부로 내세우시고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4시에는 청년운동 사적관 참관기를 보내드립니다. 혁명의 믿음직한 계승자, 시대의 주인공들로 내세워 주시며 15시에 보도가 있고 16시와 19시에는 조선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제9기 제2차 회의가 진행된 소식과 경야는 김정은 동지께서 국방력 강화에 특출한 공헌을 한 주요 성원들에게 국가 표창을 수여하신 소식을 보내드립니다. 16시 7분 기쁨의 파도, 행복의 웃음소리 이런 제목의 방송 17시에 보도가 있고 18시에는 로금 구성, 흥하는 고장의 행복의 웃음소리 높아간다 19시 48분에는 시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당에 대한 생각 20시에 보도가 있고 20시 12분 인민들이 온실농장 덕을 보게 하시려 이런 제목의 방송 21시에는 종합보도와 날씨 이어서 음악을 보내드리고 22시에 보도 22시 28분 방송국 위대한 품두 번째로서 마지막 시간 23시 42분에는 혁명가극 음악 중에서 몇 곡을 보내드리겠습니다. 0시부터 방송 마감 시간까지는 음악을 들으시겠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방송 순서를 추려서 알려드렸습니다. 여기는 평양입니다.

0: 시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승리한 영웅들을 곁에.
1: 전승기념탑 하얀 대도루에 그대들은 함께 있다. 리수복, 강호영, 조군실, 조순옥. 화선천리 불타는 고지에서 그대들 우정을 나누고 피를 같이 나누어 세월을 넘어 승리를 기념하는 영생의 이 언덕에서 만났던가. 나는 안다. 싸움의 그날엔 서로 만나본 적 없고 이야기 한번 나누어 본 적 없는 그대들임을, 어두운 밤 습격의 길을 같이 떠난 그런 때는 더욱 없음을. 허나 지켜선 전원은 달랐어도 그대들 이 땅에 남긴 최후의 그 모습은 승리를 위하여 육판이 된 그 하나의 모습. 불붙는 화점을 몸으로 덮으며 수류탄 품에 안고 땅 그 밑에 뛰어들며 그대들 목숨으로 열어놓은 것은 승리를 향한 그 하나의 돌격로. 오 승리, 그대들 가슴에 간직한 조국의 승리. 그것은 두 팔은 부서져도 내어줄 수 없는 한치의 땅이었고 수령님 휘날려주신 공화국 깃발이었나니. 어머니 조국은 승리에 바쳐진 그 넋을 못 잊어 여기에 기념탑을 높이 세워 그대들 심장 영원히 함께 고동치게 하였구나. 아, 그대들 곁에 이 마음 세우노라. 7월의 위대한 승리 속에 자라난 세대, 우리의 감 높은 삶을 승리한 영웅들 곁에 세우노라.

한광춘섬 승리한 여웅들을 기억해 시를 보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낭송의 공은 방송은 송영철이었습니다.

0: 보도입니다. 나를 따라 눈부시게 변하는 지방의 리상적인 연도를 체감하며 천만이민은 지방 변혁의 새 시대를 안아오시려 크나큰 심혈과 노고를 바쳐가시는 격렬한 김정은 동지의 위대한 헌신의 자욱을 뜨겁게 돌이켜보고 있습니다. 기자와 만난 사회과학원 연구사 김출남 선생은 지금으로부터 두해 전인 2024년 8월 31일에 진행된 지방발전사업협의회는 확대 심화된 우리 당 지방발전 정책의 실천적 담보를 마련하는 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계기였다고 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1: 그날 경의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협의해서 최근 연간 우리 당이 지역적 고점인 시군들을 실질적으로, 물질적으로 또 계획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지방의 경공업 공장들을 건설할 때 대한 정책을 내놓고 그 실행을 각 방으로 힘있게 추진하고 있지만 이것만으로는 전국 지방 이민들에게 지속적으로 향상되는 물질 문화 생활을 보장해주기에 부족하다고 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우리 당의 새시대 지방발전 정책은 마땅히 경공업 공장 건설에만 국한될 것이 아니라 보건과 과학, 교육을 아우르는 포괄적인 정책으로 대응하며 그래야 진정으로 지방 이민들의 물질 문화 생활 향상에 참답게 이바지할 수 있고 지방 발전의 효율성을 획기적으로 제고할 수 있다고 하시면서 3대 필수 대상 건설을 힘있게 추진하실 의지를 피력하셨습니다. 결코 무엇이 풍족하거나 남아 돌아가소가 아니었습니다. 인민을 위한 일이라면 만지무의 도찐도 기꺼이 짊어지시며 세상 만복을 다 안겨주시려는 우리 오보의 염원이 구리로 불같은 곳이어서 또 하나의 새로운 투쟁 용역이 전개되었던 것입니다.
0: 인민들에게 최상의 문명과 복리를 안겨주려는 우리 당의 수건은 날이 갈수록 강렬해졌고 그 수건과 더불어 세상 그 어디에도 있어 본적 없는 인민의 체부들이 이땅 위에 솟아오르게 되었다고 하면서

0: 사회과학원 연구사 홍은주 선생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1: 경야는 청이소동지께서는 2024년 9월 어느 날 과학기술 보급 중심은 종합적인 문화생활 거점으로 확장해서 건설하여야 한다고. 시 군들의 건설하는 문화생활 거점은 주민들이 과학기술을 보급받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영화도 관람하고 체육을 비롯한 다양한 문화생활도 할수 있는 다기능화된 복합형 문화 중심으로 건설해야 한다고 하시었습니다. 아직은 구 개념도 본받을 만한 경험도 없었던 종합봉사소에 대한 표상도 안겨주시고 건설을 위한 방향과 방도까지도 세심히 밝혀주시면서 시 군들의 건설할 종합봉사시설의 명칭까지도 몸소 지어주신 경의하는 총비서동지시였습니다. 이뿐이 아닙니다. 모든 시군 병원들을 당의 보건 현대화 구상과 주체적 건축 미학 사상이 완벽하게 구현된 우리 시대 사회주의 보건의 상징으로 훌륭히 일도세울 결심을 필요하신 격려하는 청비서동지께서는 나달을 가공하고 보관하는 여러 시설들을 통칭해서 양곡관리소라는 개념을 만들 때에 대해서도 밝혀주시며 3대 필수대상 건설이 철저히 인민의 편의와 복리에 이바지하는 건설로 되도록 크나큰 심려를 기울이셨습니다. 절세위인의 세심한 가르침과 정욕적인 용도에 의해 지난해 강동군과 종평군, 개풍구역의 종합봉사소들이 훌륭히 일도서고 강동군 병원과 구성식 병원, 남포시 용강군 병원이 준공되었으며 올해에는 황주군 양곡관리소가 훌륭히 일도서고 있습니다.
0: 조선노동당체의 9차대회란 지방발전 정책을 실행하기 위한 투쟁을 더욱 과감하게 전개하여 올해부터는 매해 20개 시군들의 지방공업공장들과 병원, 종합봉사소를 어김없이 건설해야 하며 연초에 착공을 연말에 준공으로 이어나가는 우리의 투쟁 방식, 전진 속도를 확고히 견지할 때 대한 강령적 과업을 제시했습니다. 진정 인민의 리상 실현을 위한 가장 과학적인 실천 방략들을 제시하시고 완강한 결행력으로 광명한 내일을 당겨오시는 경야란 김정은 동지를 높이 모시어 전면적 국가 부흥의 위대한 새 시대는 더욱 금지높이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2: 당제 9차대회가 제시한 새로운 전망 목표 점령을 위한 진권길에서 용의로운 승리자가 되려는 평양 화력발전소 전력 생산자들의 투쟁 기세가 비상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나라의 생명선을 굳건히 지켜갈 위엄안고 줄기찬 투쟁을 벌여온 이곳 일꾼들과 노동계급의 애국적 혼신에 의해 기술 경제 지표들이 부단히 갱신됨으로써 지난해보다 전력 생산이 1.1배 이상 증가되고 매월 많은 속탄이 절약됐습니다. 발전소의 일꾼들은 자기 단위 사업은 전적으로 자기가 책임진다는 확고한 관점과 일본세를 지니고 대중의 종신력을 분출시키기 위한 화순식 정치 사업을 공세적으로 벌이면서 생산 조직과 지위를 박력 있게 전개했습니다. 노동자 기술자들과의 집체적 토의를 심화시키며 요율 손실을 극력 줄이기 위한 보온 대책을 빈틈없이 세우는 것과 함께 속탄 미분도를 철저히 보정하는 등 발전 효율을 제고하기 위한 기술적 문제들을 하나하나 모관하게 풀어나갔습니다. 생산 장성의 근본 열쇠를 기술 경제 지표 갱신, 설비 가동률 제고에서 찾은 이곳 일꾼들과 노동자 기술자들은 질을 우선시하는 정윤한 예방보수 체계를 확립하고 전력계통의 운영을 정상화하면서 생산적 역량을 일으켰습니다. 열 생산 1 직장, 열 생산 2 직장에서 속탄 소비량과 공기 공급량을 과학적으로 정하고 보일러 계통의 내부 냉공기 침습을 방지하기 위한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하면서 연소 효율을 끌어올려 증기 생산량을 부쩍 늘렸습니다. 탑인 효율을 높이는 데 주력하고 있는 탑인 직장의 노동자 기술자들은 가치 있는 기술 혁신안들을 제때에 받아들여 복수기 진공들을 개선하고 발전기들의 출력을 제거함으로써 일정 계획을 더딤없이 수행했습니다. 온탄 직장에서는 수리공구와 예비부속품을 충분히 갖춰놓고 하차 설비와 콘베이어들의 정상 운영을 보장했으며 자동화 직장과 화학 직장에서도 자동화 장치들의 점검 보수를 착실히 하고 탈륨수 생산을 활성화해서 전력 생산에 적극 기여했습니다. 지난해 같은 시기보다 착화당 가동 일수를 22일이나 늘리고 많은 속탄을 절약하면서도 전력 생산의 지속적 장성을 기록하고 있는 발전소의 성과와 경험은 모든 사업을 대담하게 창조하며 새롭게 혁신해 나갈 때 못해낼 일이 없다는 것을 뚜렷이 실증해주고 있습니다. 평양 화력발전소의 일꾼들과 노동계급은 전력 증산으로 당을 받들어 갈 요리든 없이 설비관리 기술관리를 과학적으로 하면서 생산 활성화에 동음을 기운차게 울리고 있습니다.
0: 함경남도 신흥군에서 논판 양호 포전들에 대한 관리를 과학기술적으로 알심있게 해나가고 있습니다. 윤유남 특파기자와 만난 함경남도 신흥군 농업경영연회 위원장 김성진, 장선홍장 경리 위정석 동무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3: 논판 매기 양호를 받아들여서 유익한 점이 대단히 많습니다. 일반 포전에 비해서 논판 매기 양호를 하고 있는 논에서 벼의 생육 상태가 이제 현저히 다릅니다. 이제 잎색이나 그다음 키로보나 특이 것에 지금 이제 이삭이 판창 패고 있는데 이삭 길이가 좀 크고 이삭과 알수가 한 300유알, 평균 거주 200유알로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일반 포전에 비해서 두 배 이상의 작황수확을 이제 안전하게 내다볼 수 있습니다. 군축으로 논판 매기 양호를 이제 대표적으로 하자니까 무기 확보대 사업에 큰 힘을 놓고 있습니다. 평화 무기를 생산하기 위한 대합사례 공사를 이제 새로 내왔고 생산 토대를 충분히 갖춰놓고 있습니다. 무기의 단백질 함량을 높여주기 위한 이거 응원사료 확보를 이제 대대적으로 내밀어서 무기의 영양 가치를 이제 높여주기 위한 이런 사업들을 이제 체험적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군에서는 창소 농장에 두 정도 이상의 이제 매기 양호를 이제 받아들였고 이 경험을 이제 일반화해가지고 군 안에 전반적인 모든 농장들에서 한 정도 이상의 매기 양호를 지금 다 받아들였습니다. 다음에는 군속으로 올해보다 두 배 이상의 면적의 논판 매기 양호를 받아들이기 위한 사업을 계획적으로 이제 내밀고 있습니다.
4: 매기 네. 생육적 산업도는 25도씨부터 28도씨 사이입니다. 네. 이 온도에서 매기가 먹이 활동을 가장 활발하게 진행합니다. 네. 논판 매기 양호장에 물갈이를 정상적으로 해주고 찬물로 한 물대기를 계속 해주고 논물 온도는 그저 25도씨부터 28도씨 사이로 보장합니다. 네. 이렇게 하니까 매기 생육에도 지장 없고 또 논판 양호 안에 있는 벼에도 지장이 없이 먹고 안전한 소출을 해서 이게 뿌리 활성도 다 집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2: 교육실험기구 및 교편물, 교육지원 프로그램 전시회, 교육지원 전시회가 폐막됐습니다. 전공교육과 실험실습교육을 강화하고 학생들의 실천실기 능력을 높이는 것을 비롯해서 교육실천에 적극 이바지하는 인간형 로봇을 이용한 인공지능 실험장치, 석탄 생산 공정 모형 사판, 단어 만들기 로봇 모형, 온실 환경 조종 체계, 전자기 현상 종합 이온시 기구, 능동 자기 보상 장치, 역학적 운동 종합 실험 기구 등이 참가자들의 관심을 모았습니다. 김일성 종합대학과 김책공업종합대학, 평양 제1사범대학, 평성의학대학, 만경대 흉흉학원, 칠골흉흉학원, 모란봉 제1중학교, 동평양 제1중학교, 평성교원대학 부속 평성시 중독소학교, 창광유치원 등의 교원, 연구사, 교양원들이 제작한 프로그램들이 교육의 정보와 현대화 실현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것으로 하여 우수한 평가를 받았습니다. 전력공업성과 국토환경보호성, 정보산업성, 상업성, 수산성, 국가과학원을 비롯한 송중앙기관들에서 출품한 각종 교육설비 등은 날로 고조되고 있는 전 사회적인 교육지원 요리를 잘 보여주었습니다. 폐막식이 30일 김일성 종합대학에서 진행됐습니다.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비서 김승두 동지와 내각부 총리 전승국 동지, 관계부문 송중앙기관, 교육부문의 일꾼들, 교원, 연구사, 교양원들이 여기에 참가했습니다. 폐막사를 교육상 리용철 동지가 했습니다. 연설자는 모든 일꾼들과 교육자들이 나라의 교육을 우리의 미래를 마음 놓고 맡길 수 있는 교육으로 만드는 데서 지닌 사명과 본분을 다해 나갈 때에 대해서 강조했습니다.
0: 다음, 중국 국방부 대변인이 27일 기자회견에서 일본의 신군국주의 망동을 저지시켜야 한다고 언영했습니다. 일본의 재군사화 움직임과 관련한 기자의 질문에 대답하면서 대변인은 일본은 제2차 세계대전의 전패국이며 포츠담 선언과 일본의 평화헌법 등은 이 나라의 공격무기 보유를 명백히 금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연간 재군사화에 박차를 가하면서 노골적으로 군비를 확장하고 무장을 갖추고 있는 일본의 위험한 움직임은 제2차 세계대전 전야의 군국주의의 전쟁 준비 및 개시와 흡사하다고 그는 폭로했습니다. 그는 과거의 해외 침략 전쟁을 일으키는 데 열중하였고 역사적 죄행을 진정으로 반성하지 않는 나라가 재무장하여 전쟁할 수 있는 국가로 되는 경우 역사의 비극은 되풀이될 것이라고 하면서 국제사회는 일본 우익 세력의 위험한 시도를 똑바로 알고 이를 단호히 억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상 보도를 마칩니다. 담당의 정혜련, 권영성이었습니다. 여기는 평양입니다.
5: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각 지방별 날씨를 보면 평양시는 오늘 대체로 흐려서 일부 지역에서 오후와 밤 한때 약간의 비가 내리겠으며 내일은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오늘 아침 최저 기온은 22도씨로서 평년보다 3도씨 높았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28도씨,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21도씨, 내일 낮 최고 기온은 29도씨 정도 되겠습니다. 오늘 평성시는 대체로 흐려서 오후와 밤한때 약간의 비가 내리겠으며 신의주, 강계, 해산시는 오전부터 점차 흐리겠습니다. 해주, 원산, 함흥, 개성시는 때때로 비가 내리겠으며 사리원시는 대체로 흐려서 오후와 밤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청진, 라손시는 오전에 대체로 흐리고 오후부터 때때로 비가 내리겠으며 남포시는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평성 28도씨, 신의주 31도씨, 해주 27도씨, 사리원 27도씨, 강계 28도씨, 원산 24도씨, 함흥 26도씨, 청진 25도씨, 해산 26도씨, 남포 28도씨, 라손 24도씨, 개성 25도씨 정도로 예견됩니다. 내일 평성, 해주, 사리원, 남포시는 대체로 흐리겠으며 신의주시는 주로 개이겠습니다. 강계시는 대체로 흐리겠으나 새벽과 오후 한때 개이겠으며 원산, 개성시는 오후까지 때때로 비가 내린 후 밤에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함흥시는 대체로 흐려서 새벽과 오전, 오후 한때 비가 내리겠으며 청진시는 오후까지 때때로 비가 내리고 밤에 비가 내린 후 흐리겠습니다. 해산시는 대체로 흐려서 오후 한때 비가 내리겠으며 라손시는 때때로 비와 소낙비가 내리면서 한때 폭우도 내리겠습니다. 지방별 내일 아침 최저 기온과 낮 최고 기온은 다음과 같습니다. 평성 21도씨, 28도씨, 신의주 19도씨, 29도씨, 해주 23도씨, 28도씨, 사리원 21도씨, 28도씨, 강계 16도씨, 27도씨, 원산 20도씨, 24도씨, 함흥 19도씨, 27도씨, 청진 20도씨, 25도씨, 해산 15도씨, 25도씨, 남포 21도씨, 29도씨, 라손 20도씨, 24도씨, 개성 22도씨, 27도씨 정도로 예견됩니다. 바람은 오늘과 내일 전반적 지역에서 북동풍이 초당 1 내지 3m로 불겠습니다. 다음은 바다 날씨입니다. 오늘 조선 동해 해상에서는 동풍이 초당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조선 서해 해상에서는 북동풍이 초당 4 내지 7m로 불다가 초당 7 내지 10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내일 조선 동해 해상에서는 북동풍이 초당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조선 서해 해상에서는 북동풍이 초당 7 내지 10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모레 조선 동해 해상에서는 북서풍이 불다가 북동풍이 초당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조선 서해 해상에서는 북동풍이 초당 7 내지 10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여기는 평양입니다.

0: 보도입니다. 인민들의 식생활 향상에 언제나 깊은 관심을 돌리고 계시는 경의하는 김정은동지의 불멸협적은 평양 강릉이 가공공장에도 뜨겁게 깃들어 있습니다. 2015년 8월 31일 새로 1도선 평양 강릉이 가공공장을 찾으신 경의하는 총리소동 측에서는 공장의 생산 실태를 구체적으로 요해하시고 경영관리에서 나서는 문제들도 몸소 풀어주시며 이곳 일꾼들과 종업원들에게 뜨거운 사랑과 믿음을 안겨주시었습니다. 기자와 만난 평양 강릉이 가공공장 혁명사조 교양실 강사 장은경 동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1: 그날 오랜 시간에 걸쳐 우리 공장의 여러 곳을 구체적으로 돌아보신 경리하는 총수동 직께서는 공장에서 생산하고 있는 강릉이 가공품의 가짓이 다양하다고, 제품의 포장 수준도 대단히 높아졌는데 볼수록 흐뭇하다고 못내 기뻐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평양 강릉이 가공공장은 모든 생산 공정들이 현대적이며 생산문화, 생활문화가 높은 수준에서 실현된 흠잡을 데가 없는 멋쟁이 공장이라고 뜨겁게 말씀하셨습니다. 특히 우리의 힘과 기술로 현대적인 설비들을 창안 제작한 것이 마음에 든다고 높이 치하해 주셨습니다. 이날 경리하는 총수동지께서는 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총상함으로써 갖가지 강릉의 가공품을 더 많이 생산할 때 대한 문제, 제품의 위생 안전성 가치를 철저히 보장하는 데 특별한 관심을 돌릴 때 대한 문제, 그리고 공장에서 생산하는 모든 강릉의 가공품들이 인민들의 호평을 받는 제품이 되게 할때 대한 문제를 비롯해서 공장 앞에 나서는 과업과 그 실현 방도들을 구체적으로 밝혀주셨습니다. 정말이지 경리하는 총수동지의 세심한 손길이 있어 우리 공장이 오늘과 같이 인민의 사랑을 받는 공장으로 될수 있었습니다.
0: 오늘도 공장의 일꾼들과 종업원들은 인민생활 향상에 실질적으로 이바지하는 질 높은 강릉이 가공품들을 더 많이 생산하기 위해 한 사람같이 분발하고 있다고 하면서 평양 강릉이 가공공장 부원 송광민 동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2: 지난 11년간 광장에서는 대중적 기술 혁신 운동을 힘있게 벌여 제품의 가짓수를 정전에 비해서 3배로 늘렸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우리 광장에서 생산하고 있는 강냉이 국수, 억살, 억살 기름을 비롯한 많은 제품들이 2월 1일 제품으로 등록되었습니다. 오늘도 우리들은 제품의 질 개선을 위해서는 시민들의 의견을 정성적으로 접수받으며 일해 나가야 한다고 하신 경리하는 총비서동지 그 숭고한 뜻을 높이 받들고 광장의 주민 의견

0: 매장을 만들어 놓고 여러 공급 단위들과 상업 공사 단위들의 정상적으로 내려가서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보며 제품의 질 개선에 힘을 넣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민생활 향상에 실질적으로 이바지하는 질 높은 제품들을 더 많이 내놓기 위하여 창조적 재해와 종료를 다 받쳐 나가겠다는 것이 우리 공장의 일꾼들과 종업원들의 마음입니다.
1: 새로운 오기는 기획 수행의 초태투쟁에서 영예로운 승리자가 될 요리 안고 명천지구 탄광연합협소의 석탄 생산자들이 당중앙전원회의 결정관철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석탄 증산의 경험으로 전진하는 저국의 비약의 숨결을 더해주기 바라는 당의 믿음과 기대를 명심한 이들은 상반년 인민경제계획을 기한전에 완수한 기세를 조금도 늦춤이 없이 생산성과를 부단히 확대하고 있습니다. 연합협소에서는 대중을 위운 창조회로 떠미는 선전선동 활동을 공세적으로 벌이는 한편 탐사와 굴지를 앞세워 예비 탄밭을 넉넉히 마련하고 막장 작업의 기계화 비중을 높이는 데 주대는 힘을 넣으면서 작전과 지휘를 실속 있게 하고 있습니다. 일꾼들은 갱막장들에 내려가 탄두들과 일도 함께하고 자재와 설비, 부속품 보장 대책을 적시적으로 세우면서 정책적 지도, 기술적 지도를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증산투쟁의 전열에 선 석성 탄광의 지하 전초병들이 막장 조건에 맞게 굴진 개설을 늘리고 설비들을 전진 배치하여 가동률을 높이면서 매일 계획보다 수십 톤의 석탄을 더 캐내고 있습니다. 극동 탄광의 탄부들은 새 탄밭 조성을 위한 탐사와 굴진의 역량과 수단을 집중하고 혁신적인 작업 방법들을 능동적으로 활용하여 날마다 높은 생산 실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립경제 발전의 전초기지를 지켜섰다는 책임감을 지니고 룡반 탄광, 양종 탄광 등의 탄부들도 굴진 속도와 채탄량을 끌어올리는 것과 함께 탄차들의 운반 능력을 제고함으로써 캐낸 석탄을 제때에 실어내고 있습니다. 보장 단위의 노동자 기술자들은 생산 현장들에서 절실하게 요구하는 탄차와 탄차 바퀴, 소공구들을 원만히 보장하여 전반적인 계획 수행에 활력을 부어주고 있습니다.
2: 유기농법을 적극 받아들일 때 대한 당의 의도를 받들고 운전군안의 모든 농장들에서 논판 양호를 활기있게 진행해서 좋은 경험을 쌓고 있습니다.
3: 운전군 농업경위원회 부위원장 안혜진입니다. 올해 우리 군에서는 모든 농장들의 논판 양호를 시범적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군안의 모든 농장들이 우선 논판 양호 족지를 바로 정하도록 하고 물고기 다닌 길을 만들도록 해서 이 사업이 4월 말까지 다 완료됐습니다. 그리고 군에서는 정거장을 구비해 놓고 여기서 생산한 새끼 물고기들을 우런도가 20도씨 이상 오르는 시기인 6월 20일경에 다 공급했습니다. 이에 맞게 농장들에서 물고기를 기르는 데 필요한 사료 보장 대책을 세워서 현재 물고기들이 400g 이상 다 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논판 양호를 진행하니까 논표 생육에도 아주 좋습니다. 논판 양호를 제일 잘하고 있는 농장들은 동삼농장, 관이농장, 대농장, 운하농장인데 이 농장들에서 논판 양호를 과학실제로 진행하여 논판 양호를 진행하지 않은 논들 비해서 논표 착강 상태가 더 좋아진 것이 알립니다.
1: 다음, 러시아 대통령 공보관 드미트리 페스코브가 28일 기자회견에서 특수군사작전은 계속 진행될 것이라고 언명했습니다. 그는 우크라이나 문제에 관한 평화회담에 대해 언급하면서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요구를 잘 알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평화적 방법으로 토의하려 하지 않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따라서 러시아는 긍정적인 전선 상황을 계속 유지할 것이라고 하면서 전문가들도 지금의 전선 상황이 종당에는 키예브 당국의 어떤 후과를 초래할 것인가에 대해 잘 알고 있다고 그는 말했습니다. 키예브에 대한 타격은 체계적으로 목적의식적으로 계속 진행되고 있다고 하면서 그는 러시아 무력은 키예브 당국의 군사 및 준군사하부 구조를 계속 소멸하고 있다. 우리 군인들은 자기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시간 보도를 마칩니다. 담당의 림병순, 고정옥이었습니다. 여기는 평양입니다.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각 지방별 날씨를 보면 평양시는 오늘 대체로 흐려서 일부 지역에서 오후와 밤한때 약간의 비가 내리겠으며 내일은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오늘 아침 최저기온은 22도씨로서 평년보다 3도씨 높았습니다. 오늘 낮 최고기온은 28도씨,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21도씨, 내일 낮 최고기온은 29도씨 정도 되겠습니다. 오늘 평성시는 대체로 흐려서 오후와 밤한때 약간의 비가 내리겠으며 신의주 강계, 해산시는 오전부터 점차 흐리겠습니다. 해주, 원산, 함흥, 개성시는 때때로 비가 내리겠으며 사리원시는 대체로 흐려서 오후와 밤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청진, 라손시는 오전에 대체로 흐리고 오후부터 때때로 비가 내리겠으며 남포시는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평성 28도씨, 신의주 31도씨, 해주 27도씨, 사리원 27도씨, 강계 28도씨, 원산 24도씨, 함흥 26도씨, 청진 25도씨, 해산 26도씨, 남포 28도씨, 라손 24도씨, 개성 25도씨 정도로 예견됩니다. 내일 평성, 해주, 사리원, 남포시는 대체로 흐리겠으며 신의주시는 주로 개이겠습니다. 강계시는 대체로 흐리겠으나 새벽과 오후 한때 개이겠으며 원산, 개성시는 오후까지 때때로 비가 내린 후 밤에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함흥시는 대체로 흐려서 새벽과 오전, 오후 한때 비가 내리겠으며 청진시는 오후까지 때때로 비가 내리고 밤에 비가 내린 후 흐리겠습니다. 해산시는 대체로 흐려서 오후 한때 비가 내리겠으며 라손시는 때때로 비와 소낙비가 내리면서 한때 폭우도 내리겠습니다. 지방별 내일 아침 최저 기온과 낮 최고 기온은 다음과 같습니다. 평성 21도씨, 28도씨, 신의주 19도씨, 29도씨, 해주 23도씨, 28도씨, 사리원 21도씨, 28도씨, 강계 16도씨, 27도씨, 원산 20도씨, 24도씨, 함흥 19도씨, 27도씨, 청진 20도씨, 25도씨, 해산 15도씨, 25도씨, 남포 21도씨, 29도씨, 라손 20도씨, 24도씨, 개성 22도씨, 27도씨 정도로 예견됩니다. 바람은 오늘과 내일 전반적 지역에서 북동풍이 초당 1 내지 3m로 불겠습니다. 다음은 바다 날씨입니다. 오늘 조선 동해 해상에서는 동풍이 초당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조선 서해 해상에서는 북동풍이 초당 4 내지 7m로 불다가 초당 7 내지 10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내일 조선 동해 해상에서는 북동풍이 초당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조선 서해 해상에서는 북동풍이 초당 7 내지 10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모레 조선 동해 해상에서는 북서풍이 불다가 북동풍이 초당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조선 서해 해상에서는 북동풍이 초당 7 내지 10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여기는 평양입니다. 9월 3일부터 7일까지 예견되는 바다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3일 강원도, 함경남도 해상에서는 동풍이 초당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함경북도 해상에서는 북서풍이 불다가 남서풍이 초당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조선 서해 해상에서는 북동풍이 초당 7 내지 10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4일 전반 해상에서 북동풍이 초당 7 내지 10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5일 조선 동해 해상에서는 북동풍이 초당 7 내지 10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2m로 일겠습니다. 평안남북도 해상에서는 북동풍이 초당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황해남도 해상에서는 북동풍이 초당 7 내지 10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6일 전반 해상에서 북동풍이 초당 4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7일 조선 동해 해상에서는 북동풍이 초당 4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조선 서해 해상에서는 동풍이 초당 4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0: 조선중앙방송입니다. 주최 위협이 꾸시는 졸세의 위인.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어린이들과 인민들을 세상에 부럼없이 잘 살게 하여 그들의 행복의 웃음소리, 노동당 만세소리가 높이 울려 퍼지게 하자는 것이 우리 당의 결심이고 의지입니다. 사람들 누구나 격정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위대한 당이 펼친 수도건설의 웅대한 구상 따라 전변되고 있는 평양의 모습도 그러하지만 지방의 많은 지역들이 날이 갈수록 몰라보게 변모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의 지방발전 20승 10정책의 고귀한 실체들인 지방공업공장들과 거기에서 생산되어 나오는 갖가지 제품들, 선진적인 보건시설과 종합적인 문화봉사 거점들, 동해기슭의 신포시와 낙원군에 펼쳐진 천지개벽의 새 모습, 도시 사람들도 부러워할 문화주택들이 곳곳마다에 일떠서는 사회주의 문화 농촌. 이 땅 그 어디에서나 끝없이 펼쳐지고 있는 격동적인 현실들을 대할수록 지방 변혁의 새 시대를 안아오시려 바치신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의 불면 포류의 로고가 가슴 뜨겁게 되새겨집니다. 우리 대에 다 해놓아야 한다고 하시며
1: 현대적인 지방공업공장 건설을 매해 20개씩 어김없는 정책적 값으로 틀어지고 머간하게 집행하여 10년 안에 전국의 모든 시군 인민들의 물질문화 생활수준을 한 계단 높일 때 대한 새로운 지방발전 정책은 실로 방대하고 어려운 값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더욱이 족대 세력들의 책동은 날로 악랄해지고 심각한 자연재해까지 들이닥치는 속에 지방발전이라는 또 하나의 고청한 전설을 펼친다는 것은 누구나 옹변할 수 없는 아름찬 가지였습니다. 그러나 경의하는 청비서 동지께서는 시련 속에서 오로지 우리 당만을 굳게 믿고 따라온 충실한 사람들, 이 땅에 사는 모든 인민들이 다시는 허리띠를 조이지 않고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할 행복과 문명을 마음껏 누리게 하시려 지방발전의 새 시대를 이뤄나가실 대형단을 내리셨습니다. 경의하는 청비서 동지께서는 새로운 지방과 혁명의 담대한 구상을 펼치시면서 자신께서 직접 책임지고 청하하며 완강인대미실 결심을 피력하신 그대로 새로운 정책의 책정과 선포, 실천의 전 과정을 종육적으로 이끄셨습니다.
2: 그렇습니다. 2024년 12월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11차 전원회에서 지방광업공장들과 함께 추가적으로 선진적인 보건시설과 과학교육 및 생활문화시설, 양곡관리시설까지 병행하여 건설할 것을 당의 새로운 지방발전 정책에 정식 포함시킬 때에 대한 문제를 토의 결정하도록 하신 경의하는 청소 동지이십니다. 경의하는 청소 동지의 거룩한 헌신의 작을 따라 이 땅에는 벌써 40개 시 군에 당의 지방발전 정책의 빛나는 진수들이 솟아 올랐습니다. 온 나라 곳곳에 공업회들을 구축하며 보건과 과학문화, 양곡관리시설까지 일터석이 되는 놀라운 전변에 접하며 우리 민은 누구나 환호하고 또 감격의 눈물을 머금었습니다.
0: 온천군 일용품공장 책임기사 한진혁, 반장 백윤복 동무들의 이야기 우리 가슴 세차게 울려줍니다. 인민에 대한 멸사복무를 당풍으로 하고 인민의 행복을 꽃피우는 데 혁명의 목적을 둔 우리 당에 있어서 인민이란 두름과 동떨어진 기적과 변혁이란 없습니다. 세월을 주름잡으며 눈부신 변혁이 펼쳐지는 자국의 격동적인 현실을 가슴 뿌듯이 안아볼수록 지난 2월 경의하는 총비서동지께서 삼광축산농장 조업식에서 하신 연설이 우리의 귓전에 미아리 쳐옵니다. 모든 농촌을 살기도 좋고 일하기도 좋으며 부유하고 문명한 사회주의 무릉도원으로 의리상향으로 전전시키는 역사적 위협을 우리 대에 반드시 실현하여야 한다고 하신 경의하는 총비서동지. 그의 말씀에는 우리 인민들에게 세계가 부러워하는 가장 훌륭한 생활, 이 세상 만복을 다 안겨주시려는 위대한 오고이의 확고부동한 의지가 세차게 맥박치고 있습니다. 오늘도 잊을 수 없습니다. 2019년 10월 양덕원 전문화휴양지 건설장을 찾으신 그날 전국적으로 문화관광기지들을 하나하나씩 정리하고 발전시켜 우리 인민들이 나라의 천연자원을 효과적으로 이용하게 하여야 한다는 데 대하여 가르치시면서 지금은 좀 힘들어도 우리 대에 해놓으면 후대들이 그 독을 보게 될 것이라고 하신 경애하는

홍디스 동지. 2023년 12월에 열린 제5차 전국 어머니 대회에서 우리 인민 모두가 현실로 보고 듣고 느끼는 바와 같이 지금 우리 당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주요 정책들과 지책들만 보아도 그것은 더 좋은 생활 조건과 더 문명한 생활 환경을 창조하기 위한 거창한 사업들이라고 하시면서 간석지 개간 사업도 비록 벌치 않은 대자연계적 사업이지만 우리 대의 만년대계로 완성해 놓으면 후대들이 도는 농경지 부족과 없는 문제라는 말 자체를 모르고 그 덕을 자자선선 보게 될 것이라는 데 대하여 강조하신 경애하는 총비서 동지이십니다. 지난 1월 용성기계교란협소를 차리신 그날에는 부흥 본영회로 나아가는 우리 조국의 현실은 오늘을 걸머지고 미래를 당겨오는 힘있는 개척자, 진정한 투사들을 요구하고 있다고 하시면서 지도 간부들과 생산자 대중 모두가 오늘의 이 자리를 통하여 당의 현대화 정책의 진수와 요구를 다시금 깊이 새기고 목적 지향적인 설계와 과학적인 방법론에 의거하여 우리 대회에 반드시 국가의 미래를 굳건히 담보하는 현대화되고 선진적인 경제를 건설하자고 하신 경애하는 총비서동지. 이렇듯 인민에 대한 우리 어버이의 불같은 사랑, 후대들에게 세상이 부러워하는 사회주의 낙원을 일도세워 넘겨주시려는 그 예성스러운 차림감에 또 받들려 이 땅 그 어디서나 자랑찬 현실들이 끝없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인민의 행복에 대한 열망이 그렇듯 강렬하시기에 우리 대의 지방 변혁의 역사적 위협을 기어이 실현하시려는 리상이 그렇듯 숭고하시기에 경애하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지방 경제를 전국적 판도에서 완전히 새롭고 선진적인 토대 위에서 재건하여 공화국 전체 인구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지방인민들의 초보적인 물질문화 생활 수준을 한 단계 올려세우기 위한 이 사업을 다음 대가 아닌 우리 대에 시작하고 우리 대에 반드시 끝을 보아야 할 지상의 과업으로 내세우신 것입니다. 정녕 우리 인민들에게 이 세상 만복을 다 안겨주시려 흐트러 마음 쓰시는 경애하는 총비서 동지를 높이 모시어 이 땅 위에는 인민들의 행복의 웃음소리, 기쁨의 노래소리가 더 높이 울려 퍼질 것입니다. 우리 대에 다 해놓아야 한다고 하시며 지금까지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렸습니다.

0: 조선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제9기 제2차 회의가 진행되었습니다. 조선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제9기 제2차 회의가 8월 29일에 진행되었습니다. 조선노동당 조홍비서 조선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신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회의를 지도하셨습니다. 조선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위원들이 회의에 참가했습니다. 회의에서는 최근 조선노동당 조선인민군위원회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성 내 정치군사 활동에 대한 평가가 있었으며 차후 국방사업 전반의 개선과 발전을 위한 일련의 조직기구적 개편안들이 토의되었습니다. 회의에서는 조직 문제가 토의되었습니다.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성 고문 박정천 동지를 당중앙위원회 위원,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으로 조선인민군 보위국장 유광호 동지를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으로 조선인민군 공군정치위원 엄주호 동지를 당중앙위원회 위원으로 보선할 때 대하여 승인했습니다. 당중앙군사위원회는 주요 직제 군지휘관들의 직무변동 문제를 심의하고 당중앙위원회 정치국의 비준을 받은 데 따라 다음과 같이 결정했습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성 고문 박정천 동지를 당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으로 보선했습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상 노광철 동지를 해임하고 당중앙지도기관에서 소환하여 당중앙위원회 군수공업부 제1부부장으로 임명했습니다. 조선인민군 총정치국장 김성기 동지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상으로 임명했습니다. 조선인민군 보위국장 유광호 동지를 조선인민군 총정치국 제1부국장으로 조선인민군 공군정치위원 엄주호 동지를 조선인민군 보위국장으로 임명했습니다. 조선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는 새 직무에 착수하는 주요 지휘관들이 우리 당의 강군 건설 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당의 군사로선과 방침 관철에서 무한한 헌신성과 비상이 높은 활동성으로 맡은 자기의 역할을 책임적으로 다해 나가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했습니다.
1: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국방력 강화에 특출한 공헌을

0: 수여한 주요 성원들에게 국가 표창을 수여하시었습니다. 조선노동당 정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신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8월 29일 당중앙위원회 본부에서 새로운 무기 전투 체계들의 개발과 성능 제고에서 획기적 의의를 가지는 과학기술적 문제들을 해결하고 우리 무력의 군사기술적 강세를 고도화하는 데 중대한 공헌을 한 주요 국방연구기관 과학자 연구사 일꾼들을 만나시고 축하 격려하시었습니다.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비서 저춘영 동지와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 김종식 동지가 표창 수여식에 참가했습니다. 역사적인 당제 9차대회가 제시한 무력 현대화 방침을 높이 받들고 국방과학연구 부문에서는 최근 전쟁 수행과 억제력 강화에서 하나의 사변으로 되는 괄목할 특허 기술들을 개발 창조함으로써 우리 군사 기술력의 독보적인 발전상을 또다시 힘있게 과시했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 국방력 강화에 특출한 공헌을 한 성원들에게 국가 표창을 수여함에 관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을 전달하시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영칭호와 함께 금별 메달 및 국기훈장 제1급 김일성 훈장을 과학자 연구사 일꾼들에게 직접 수여하시었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최근 국방과학연구 부문에서 개발 도입한 혁신적인 특허 군사과학기술 성과들은 우리 군대 무기 전투 체계들의 현대성을 획기적으로 제고할 수 있는 확고한 전망을 열어놓은 일대 혁명으로 된다고 높이 평가하시면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의 이름으로 국방과학연구 집단의 지남없는 노력과 애국적 헌신, 영적 공헌에 뜨거운 경의를 표하시었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당과 혁명, 조국과 인민에 대한 무한한 충성심과 전무한 창조력을 발휘하며 우리 국가의 힘과 전의를 무기의 과학기술력으로 담보해 나가는 국방과학 전사들이야말로 애국자 중의 애국자, 영 중의 영들이라고 하시면서 당중앙의 군사전략적 기도를 관철함에 항상 완벽한 국방과학연구집단의 거대한 역할에 받들려 우리 공화국은 언제나 백승의 높은 권위와 용의를 줄기차게 전치해가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우리의 우수한 국방과학연구집단이 위대한 우리 국가와 인민을 위하여 자위강국의 무장을 더욱 압도적으로 더욱 강력하게 다져나가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며 그들을 사랑의 한품이 안으시고 뜻깊은 기념사진을 찍으시었습니다. 조국과 인민의 안겨주는 가장 감높은 용의를 받아하는 국방과학자 연구사 일꾼들은 김정은 동지의 원대한 뜻과 웅지를 일심충성으로 받들어 국가 방위력 강화의 더 높은 고지를 향해 맹렬하게 돌진함으로써 당과 혁명 앞에 지닌 성스러운 책임과 본분을 다해갈 불같은 맹세를 다짐했습니다.
1: 위대한 오보이를 우러러 부르는 인민의 노래.

이 시간에는 8월 31일 월요일의 노동신문을 개간해 드리겠습니다. 노동신문은 일면에 당의 부름 따라 올해 목표 점령을 위한 전위민족 청진군을 더욱 힘있게 다그치자 이런 표지 아래 당중앙위원회 제9기 제4차 종치국 확대 회의를 계기로 혁명 앞에 지닌 무거운 책무를 다시금 가다듬은 내각과 국가경제지도기관의 일꾼들이 올해 기획된 사업들을 드팀없이 완결하기 위한 작전을 치밀하게 하고 있는 소식과 김책제철윤학기업소 당위원회에서 대중의 혁명률, 투쟁률, 애국률을 더욱 북돋아주기 위한 맹렬한 사상공세를 들이대고 있는 소식, 그리고 풍국청년탄광의 탄부들이 연말까지 수만 톤의 석탄을 더 생산할 것을 결의하고 매일 높은 실적을 기록해가고 있는 소식과 북창의 전력 생산자들이 보이라 탑인 발전기들의 성능을 최대로 높이는 것을 주되는 과업으로 내세우고 그 실현에 창조적 지혜와 열정을 아낌없이 바쳐가고 있는 소식을 사진들과 함께 실었습니다. 신문은 이면에 경의하는 청비서 동지의 고귀한 가르치심인 구람없는 실천으로 리상을 현실로 만드는 것이 우리 혁명가들의 성스러운 사명이며 투쟁 본때이다를 해설한 글과 위민 헌신의 길에 새겨진 경의하는 청비서 동지의 불멸의 업적을 전하는 기사, 그리고 녹달 만이 또다시 수여된 훈장, 이런 제목으로 위대한 수령님께서 조선인민군 후방총국 연유국장이었던 박임선 동지에게 베풀어 주신 뜨거운 사랑과 믿음에 대해 전하는 조선혁명박물관 혁명전후관 연속 참관기와 수양과 단련이야말로 혁명가들에게 있어서 한시도 중단하지 말아야 할 필수적인 사업이라는 데 대해 쓴 기사, 정치용어 사회주의적 원칙을 해설한 글을 편집했습니다. 신문은 3면에 제 힘을 믿고 부흥의 보물을 과감히 내집자 이런 제목으로 지방 발전을 위한 대상 건설들을 자체의 힘으로 해나가는 데에서 귀중한 경험을 창조하고 있는 함경남도 일꾼들과 인민들의 투쟁 기풍을 놓고 쓴 글을 실었습니다. 신문은 4면에 어느 거장에나 우리 세대가 본받아야 할 농민 영웅, 애국 농민이 있다 이런 제목으로 평안남도 평원군의 애국적인 농업 근로자들을 소개한 글들을 싣고 교육실험기구 및 교편물 교육지원 프로그램 전시회, 교육지원 전시회가 폐막된 소식과 당의 교육중시 사상을 높이 받들고 평양시안이 보통교육단위들에서 새학기 교수준비 사업을 적극적으로 내밀고 있는 소식, 그리고 증산투쟁의 미로운 초크병들 이런 제목으로 국가과학원 중앙광업연구소 과학자들을 소개한 기사를 사진과 함께 전했습니다. 신문은 엄연히 경제발전이 가속화를 위한 중요 요구 이런 제목의 글을 비롯해서 원가 저하와 조력의 된바람을 일으킬 때 대해 쓴 글들을 사진과 함께 싣고 특파기자들이 보내온 소식과 평안북도 예수 청년 대학생들에 대한 교양 사업을 여러 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실속 있게 진행하고 있는 소식, 그리고 사상의 힘이 당 결정 집행의 완벽성을 담보한다 이런 제목으로 랑님 군당위원회의 사업 경험을 소개한 기사를 편집했습니다. 신문은 6면에 청년 소식과 조국 해방 유돈 한돌세 즈음에서 러시아 정당 단체들이 경축 모임을 진행한 소식, 여러 나라에서 토론회들을 진행한 소식을 싣고 일본의 군수 산업 확장은 위기만을 증대시킬 뿐이다 이런 제목의 글과 국제 소식들을 사진들과 함께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노동신문을 개간해 드렸습니다.